따박따박이 쉽지 않습니다. 김선경님은 아, 집 바로 뒤가 도서관이라 도서관을 내 서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차게 활용 중이시라고. 역세권 아니고 책세권에 계시군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갑니다 하셨어요. 아, 김선경님도 아이가 셋이시군요. 일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진짜 시간을 금같이 아, 쪼개서 쓰고 계신 김성경님 콩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 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데요. 내 커피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되거든요. 커피 쿠폰이. 그래서 이디야 커피 어디로 오나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카카오 알림톡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개한 그 작곡가 이름, 연주자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328 쓰는 분. 아, 윤준님, 우리 층, 우리 부서에 스피커 연결해서 가정음악 같이 들어요. 우와, 이런 회사가? 클래식 음악이니 잔잔히 틀어놓으면 업무 능률이 많이 오른대요.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부서원들과 지금 듣고 계시다고 어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너무 편안한 사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머무시는 동안 서로서로 편안하게 잘 지내시면서 업무 효율도 좀 올라가길 바랍니다. 청하신 곡 2328 쓰는 분의 신청곡 핸델 오라토리오 세멜레 가운데 Where are you walk? 당신이 걷는 곳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지의 음성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개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합니다.

핸델 오라토리오 세멜레 가운데 Where You Walk, 당신이 걷는 곳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가 노래했습니다. 헤리비 캐시 지휘하는 개몽주의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역시 저희 KBS 클래식 FM 가정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도 좋아하시는 걸까? 이수연님은 온라인 북클럽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한두 권씩 꾸준히 읽고 계시다고. 이번 주 도스토옙스키 백치 시작했는데 묘사가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260에 쓰는 분, 둘째 초등 입학한 뒤로 책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여유가 생기죠. 일주일에 한 권씩 읽다 독서에 빠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 하루에 오전 2시간 정해놓고 읽었습니다. 이제 아이 초3인데 오전 루틴이 돼버렸어요. 꾸준히 하면 즐기게 되더라고요. 2025, 26 지금까지 104권 읽으셨다고. 우와, 그러시군요. 또 7828 책 얘기에 반가웠다고 책 주문해서 오늘 아침 받았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도전해보려고요. 이거 정말 하시려고요? 어떤 분 6년 걸렸다는데 저는 죽기 전에 완독하는 걸 목표로 정했어요. 응원해주세요. 그 도전에 정말 큰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히치하이커 째려보고 있거든요. 사놓고. 두꺼운 책, 벽돌책, 그리고 이런 도전 좀 힘든데 고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아, 쑥 자랐네? 그런 거 느끼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아유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분 6년 걸리셨다는데 우리 7828 쓰는 분 완독하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큰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두 잔, 7828 쓰는 분께 보냅니다. 8292 쓰는 분, 저는요, 고2 아이 보라고 읽어요. 아이한테만 공부하라고. 저는 TV 핸드폰 보기 미안해서 읽다 보니 1년에 50여 권 읽네요. 이야, 대단하시고 약간 좀, 아, 정말 한다면 하는 엄마. 8292 쓰는 분 아버지일 수도 있겠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뽀송뽀송한 이벤트를 날씨가 더워서 마련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생방송인 날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이번 주 제가 막 달력 찾아봤어요. 일정표. 저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말에 잡혀있는 약속이 있나요?

번호를 알아야 쿠폰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 오늘도 기대할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제 수박 주스 받으시면서 0697 쓰는 분이 청하셨던 팔벨 캐논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타페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한 파일벨 카논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저의 유일한 설렘은 찾아봤더니 아, 너무 없는데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꾸준히 1년 정도 지속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제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는지. 그거 외에는 도통 이번 주에 뭐 설렘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군요. 2256 쓰는 분,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것, 다가오는 금요일, 우리 딸 이유식 시작하는 날, 작은 입으로 냠냠거리며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네요. 아, 드디어 이번 금요일부터 이유식 시작하나요? 이게 언제부터더라? 언제부터 이유식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다 가물가물해졌습니다. 7776,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예쁜 원피스 집 근처 아울렛이 있는데 이번 주 일주일간 행사예요. 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쁜 원피스 샀습니다. 신데렐라처럼 저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바로 샀어요. 빨리 비가 그치고 주말에 입고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예쁜 원피스 입고 수박 주스 마시러 갈게요. 아니, 아울렛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20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신데렐라에 제가 좀 빵 터졌습니다. 아, 임동영님, 일요일 아침 6시 영국과 노르웨이 축구 8강전 고대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이가 영국에 거주 중이라 영국 응원합니다. 노르웨이 괴물 혼란이 너무 잘해서 좀 어려운 상대라고. 아, 축구 일요일 아침 6시 기대하고 계시군요. 아, 2153 쓰는 분, 이번 주일이 제 53번째 생일이에요. 아들들 온다고 하니 용돈 좀 주려나요? 생일보다 용돈 봉투가 기대됩니다. 저는 음력 5월 28일, 양력 7월 17일 생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5987,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것. 남편과의 퇴근 후 좋아하는 매일 밤,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막 비벼먹기. 4살 아기의 뽀송한 살냄새 맡기라고. 아이고, 행복하십니다. 5987-2153-7776 그리고 2256 쓰는 분께 일단 수박 주스 두 잔씩 보낼게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플룻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투오소 듣겠습니다. 클레망틴 후겐두룬의 플룻, 피에트로 보르고노보의 오보에,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플루트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투어소 들으셨습니다. 클레망틴 후겐드룬의 플루트, 피에트로 모르고노보의 오보에,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은 진짜 아, 참 살만 나시겠어요. 2041 쓰는 분,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건 뜨게 열심히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합체합니다. 앞판 뒤판 연결. 우와, 드디어 연결입니까? 아,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결, 합체 성공적으로 하시길요. 0825 쓰는 분. 오늘 오전에 있던 일인데요. 수영 마치고 나가는 길에 먼저 출발하신 분께서 저한테 우산이 없으면 차 있는 데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제 몸에 가려져서 우산이 안 보였던 거여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웃고 나왔지만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셨어요. 0825 쓰는 분. 이런 작은 친절이 또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부하지만요. 7868 쓰는 분. 아, 93.1. 월요일에 93.1이 한 주를 힘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들으셨다는 얘기죠.

육아하시는 분, 워킹맘 대디분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집안일 육아일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 저는 일주일 중 유일하게 월요일이 비교적 여유로워서 애들 등원시키고 집안 청소하면서 출발 FM 듣고 커피 마시면서 신가음 듣고 KBS 음악실 생생클래식, 그 여유로움이 저를 한 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7868 쓰는 분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분들께 수박주스 두 잔씩 보내고 에너지 제가 받습니다. 가정음악 9시 34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호타입니다.

1845년 여름, 러시아의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가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집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몇 달간 머물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페인 땅을 밟았어요. 추위에 익숙한 글린카에게 이베리아 반도 햇살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은 건 흥이 넘치는 스페인 사람들의 노래와 춤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노래를 흥얼거리고 리듬에 몸을 맡기는 그들을 보면서 글린카는 아, 자유란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됐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율을 악보에 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캐스터네츠의 역동적인 리듬, 현악기의 경쾌한 피치카토, 분명 고향에서 들었던 민속음악과는 달랐습니다. 이 음악과 춤에 빠져들면서 글린카는 오페라 실패로 인한 쓰라린 아픔도 차츰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유와 힐링이 되었던 스페인의 민속 춤곡을 바탕으로 글린카는 관현악곡을 작곡했고요. 185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식 초연했죠. 가장 추운 곳에서 태어난 음악가가 가장 뜨거운 곳의 춤곡을 바탕으로 쓴 음악, 기상곡 아라곤의 호타였습니다. 스페인 여행 후 작곡한 글린카의 아라곤의 호타, 정식 제목이 좀 깁니다. 아라곤의 호타에 의한 화려한 카프리치오, 스페인 서곡 1번. 무척 길죠? 이 곡은 글린카가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초연에 실패하고 그 아픔을 달래면서 쓴 음악이기도 합니다. 글린카에게 특별하게 와닿았던 호타, 북부 아라곤 지역의 춤곡으로 호타라는 말은 뛰어오르다라는 뜻의 소타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마디로 점프하듯이 높이 뛰어오르는 동작이 중심이 되는 빠르고 격렬한 춤입니다. 보통 아주 특별한 날에 여러 쌍의 남녀가 민속 의상을 입고 이 춤을 추었고요. 특히 남성들은 화려한 스카프를 두건처럼 머리에 감고 한층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죠. 의상과 동작만큼이나 음악 또한 강렬한데요. 3박자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펼쳐지고 스페인 춤곡에 자주 쓰이는 캐스터네츠와 탬버린은 물론 기타와 비슷한 형태의 민속 악기들이 사용되면서 토속적이고 자극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의 여러 음악가들은 이 호타의 매력에 빠졌고요. 창작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글린카처럼 스페인을 여행한 후 호타에 매료된 프란츠 리스트, 스페인 랩소디의 호타의 선율과 리듬을 등장시키죠. 폴리아 리듬으로 느리고 장중하게 시작했던 음악은 후반부에 이 호타가 나오면서 급반전하며 강렬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호타였습니다.

가장 추운 나라에서 온 작곡가가 가장 뜨거운 나라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고 쓴 음악. 여러분에게도 그런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으면 합니다. 글린카, 아라곤의 호탁,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USS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진짜 천장 뚫고 날아갈 것 같은데요. 호타, 뛰어오르다라는 뜻 소타르에서 유래한 스페인의 민속 춤곡. 이 춤곡에 영향을 받아서 글링카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아라곤의 호타라는 모두 이겨냈을까요? 이겨내는 중이었겠죠. 아라곤의 호타를 지었고 오늘 들으셨습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USS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 북부에서 유행하던 민속 춤곡 호타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리스트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프란츠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도 이 호타 선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라자르 베어만의 피아노. 와, 이게 1979년 3월 카네기 홀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라자스 베어만의 1979년 3월 카네기홀 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스페인 광시곡 랩소디 에스파뇰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분입니다.

영화 미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애니오 모리코네고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였습니다. 런던 보이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베네딕투스 투 첼로스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7426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딸은 밴드 결성하고 첫 연습한다고 학교에 갔어요. 지난주에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음악이라고 하시면서 베네딕투스 청하셨습니다. 입을 속옷이 없다 해서 빨래해 놨더니 이제는 양말이 없다는 남편 말에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끼신다고. 어? 입을 속옷 없다 해서 빨래해 놨더니 이젠 양말이 없네. 아, 살아있구나. 7426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커피로도 살아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버티게 하는 것, 이번 주에 나를 버티게 하는 그 설레는 것 여쭤봤는데 내일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악 나갈 때 밖에 나갔더니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그거 사셨다고 지금 매일매일 만들고 계시다는데 눈치 보면서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또 무엇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시는지 내일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여쭤봤잖아요. 나를 이번 주에 버티게 하는 것 3908 쓰는 분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건 아들의 책입니다. 역사 덕후라 대학도 취업도 어렵지만 좋아하는 공부하고 싶어해서 서양사학과 갔거든요. 똑같이 역사 덕후 친구들이랑 1년 반 동안 끙끙대며 책을 쓰더니 드디어 POD 방식으로 이거 주문하면은 찍는 거 재고업계 POD 방식으로 출판하게 됐다고 너무나 대견하고 신기해요. 이번 주에 배송 예정이에요. 우와 3908 쓰는 분. 네, 아드님 그리고 역사 덕후 친구들의 첫 책인가요? 그 용기

땀 흘리면서 썼던 그 책 어떻게 또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수박주스 두 잔 갑니다. 0179 쓰는 분은 이번 주에 설렘 퀼트로 가방 만들기 수업에 참가한 일이에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4주 후에 완성되는 가방을 상상해 보니 돋보기 쓰는 나이지만 그래도 설렙니다. 아, 빨강머리엔이 그려진 천을 받았는데 우리 큰딸 캐릭터가 생각나서 더 설렌다고. 우리 딸은 마흔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 가방 만들고 계시군요. 0179 쓰는 분께 수박 주스 보내고요. 3912, 3년간의 석사과정 상담 수련 마치고 최종 목표였던 학회 자격증 필기시험과 서류 접수까지 모두 마무리했다고. 이야, 46세 나이에 지난 3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건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먹는 브런치, 관찰레도 사고 이탈리안 정도 까르보나라 만들어 보려고 서우도우도 사고 감바스도 할 거고 이야 그렇군요. 기말 시험 끝난 아이들과 맛있게 먹을 생각에 설레시는군요. 3912 쓰는 분께 예, 지난 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박 주스 두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7월에도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일상과 건축을 섬세하게 그려낸 마쓰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의 문장들을 낭독해 보려고 해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음악회 문학과 음악이 만나 위로를 건네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7월 13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에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선우예권 피아니스트가 낭독음악회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선우예권의 연주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 쪽 괴 330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조 쾌일 작품 번호 330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에서 선우예권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연주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음악 10시 27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작곡가. 떠나고 싶어질 때면 기차역으로 향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드보르작을 좋아하세요?

1865년 여름 24살의 드보르작은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삼아 피아노를 가르치던 유제피나와 사랑에 빠졌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세공업을 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유제피나에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무명의 음악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 드보르작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운 줄도 모른 채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던 그를 위로한 건 울창하게 우거진 사이프러스, 측백나무뿐.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마음을 달래던 드보르작은 그곳에서 떠오른 선율을 가지고 18곡의 노래를 만들어 사이프러스라는 가곡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난 후 중년에 접어든 드보르작. 그 시절을 회상하며 사이프러스에 수록된 노래 중에 8곡을 골라 새롭게 다듬어 사랑의 노래 작품 83을 발표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20대의 노래, 한층 성숙하게 농익은 중년의 노래 사이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큰 간극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보르작 사랑의 노래 작품 83 중에서 세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 우리의 사랑은 꽃피지 못하고, 일곱 번째 곡, 달콤한 그대의 눈빛 안에서, 여덟 번째 곡, 오 하나뿐인 귀한 영혼이여.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세나, 피아니스트 그레이엄 존슨이 함께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사랑의 노래 작품 83 중에서 세 곡 들으셨습니다. 막달레나 코세나의 음성이었는데요. 첫 번째 곡 우리의 사랑은 꽃 피지 못하고 일곱 번째 곡 달콤한 그대의 눈빛 안에서 여덟 번째 곡 오 하나뿐인 귀한 영혼이요. 피아니스트 그레이암 존슨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드보르작을 좋아하세요와 함께했습니다. 20대에 실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훌쩍 지난 후 중년에 접어들어 자신이 지었던 사이프러스라는 가곡집을 새롭게 고르고 다듬어서 이 사랑의 노래 작품 83을 만들었을 때 드보르작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드보르작을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79년 1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초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브람스를 존경하던 드보르작도 함께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요세프 요하임이 연주한 브람스의 새 협주곡을 듣고 드보르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브람스 작품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된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의 11월 악보를 완성하자마자 브람스 협주곡을 초연했던 요하임에게 제일 먼저 악보를 보냈죠. 그리고 요하임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얻어가며 그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요하임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인연이 연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1883년 10월 14일 프라하에서 열린 이 곡의 초연 무대에서는 프란티셰프 온드리첵이라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주를 맡았습니다. 드보르작의 처음이자 마지막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남은 이 곡,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전체 3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드보르작의 조국 체코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1악장과 2악장이 휴지 없이 이어지고 1악장에서 오케스트라 서주가 짧게 나온 후 바이올린 독주가 곧바로 등장하는 것도 인상적인데 이런 부분 모두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의 조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브람스의 영향을 받아 드보르작이 지은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5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요세프 수크의 바이올린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2악장으로 이어지는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오늘 1악장 들으셨습니다.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유셉 수크의 바이올린,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무척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드보르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드보르작을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89년 여름 드보르작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비소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는 목장을 개조해서 만든 낡고 허름한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악보와 펜을 꺼내들고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쉼 없이 이어진 연주 일정, 낯선 사람들과의 원치 않는 만남으로 드보르작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곡을 쓰고 싶어도 영감이 떠올라도 차분히 앉아 악보에 옮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떠나온 고요한 마을에서 모처럼 창작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여름이 지나고 여덟 번째 교향곡이 완성됐는데요. 장조 주성이지만 단조로 시작하는 1악장에서는 지쳐있는 드보르작의 모습이 느껴지고요. 이어서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다양한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그려집니다. 이 곡은 1890년 프라하에서 초연된 이후 그의 봄 영국에서 연주되면서 런던 청중에게 열광적인 호평을 받았고요. 체코 사람들보다 영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 이 곡에는 영국 교향곡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드보르작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88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알레그레토 그라지오소,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88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지오소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고 수박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주스 안 주셔도 방송에 나오면 한 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7209 쓰는 분께 커피라도 한 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신 2134 쓰는 분, 또 취업 성공하신 51살 취준생 5017 쓰는 분께도 커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 이가연, 전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20년대는 흔히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립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해방감과 기계 문명의 빠른 리듬감, 재즈클럽의 화려한 불빛은 한 시대의 감각을 바꾸어 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냉소와 불안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은 새로운 기법을 실험하며 그런 시대 분위기를 음악 속에 담아냈는데요. Going Home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의 Salon de Going Home. 그 첫 시간인 오늘은 도시적 감각과 아이러니, 또 실험정신으로 가득했던 1920년대의 음악을 돌아보려 합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생생하고 가깝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 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 드 고잉 홈 지금 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름답고 은밀하고 불확실한 이 정서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스베틀린 루세프, 아야코 다나카의 바이올린, 헝웨이 황의 비올라, 스테판 하지에프의 첼로, 토도르 마르코비치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라이브로 이곳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다라는 소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은경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피아노 소리 같아요. 2738번 쓰시는 분께서는 살롱 드 고잉 홈을 청취할 수 있음의 영광입니다. 조용히 눈 감고 깊이 빠져들게 하는 마력의 음률에 뭉클해집니다. 미니님께서도 하나하나 영롱하고 너무 예쁩니다 적어주셨고요. 애청자 이진희님 고잉홈 소식이 꼭 방학 같아서 즐겁게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셨네요. 또 유튜브에도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사 보고 들어오셨다고 황간에 닉네임 쓰시는 분 화요일 오전이 행복으로 시작하네요 적어주셨고 그 외 많은 분들 박수와 함께 잘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등등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고잉홈 프로젝트와 함께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7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손여름, 스베트린 루세프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로부터 첫 곡을 청해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손여름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네. 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리고 여섯 분께서 함께 오셨는데 혼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쁜 스케줄이 있으신 거죠?
2: 예, 사실 오늘 저희가 경주에서 공연이 있어서 이분들이 기차가

0: 아, 11시 58분 기차여서 아, 여기서 얼른 서울역으로 이제 뛰어가시려고 예, 나갔습니다.
1: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없는 스케줄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고잉홈 팀이 네. 저희 음악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첫 곡을 선사해 주시고 지금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계신 거죠.
0: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 교향악곡으로 이 살롱 드 고잉홈을 4주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가 맨 처음에 이제 2년 전에 여기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베토벤 음악을 저희가 연주를 했었고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정말 그 관연한 음악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1: 맞아요.
0: 예, 쇼스타코비치는 사실 그렇게 작은 편성으로 와서 연주를 해드릴 수 있는 곡이 교향악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어서
1: 네.
0: 이게 사실 고잉홈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협주곡의 이제 2악장에는 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고심하다가 고른 곡입니다.
1: 정의 멤버들과 함께 오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공연은 어떤 자리이고 또 이제 7월 한 달 동안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쇼스타코비치 음악들로 어떤 시간대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공연은 저희가 이제 경주에서 연주를 하는데 경주에서 오늘하고 내일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쇼스타코비치가 안 들어가고 저희가 베토벤 운명교향곡과 그리고 브루 바이올린 협주곡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경주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제가 연주하는 걸신의 피아노 협주곡하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하고요.
1: 네.
0: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경주 다음 날에는 부산 낙동아트 센터에서 연주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진주 경남문예회관에서 네. 연주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11일에 저희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1: 우와, 대장정이에요. 벌써 제 가슴이 차요.
0: 예 저희도 되게 걱정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투어를 예, 하는 거여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1: 아, 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출연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이름도 못 소개하고 네, 그냥 보내드리기는 또 처음이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 너무 바쁘셨죠. 뭐 음반도 내셨고 개인적인 공연도 많이 하셨고요.
0: 네. 예, 저는 뭐 바쁘게 지냈지만 고잉홈 프로젝트 하는 것만큼 바쁠 때는 없다.
1: 아, 여름이 제일 바쁘신 거예요?
0: 예. 아무래도 뭐 다른 제 개인적인 일정들은 저는 그냥 어디서 초청해주시면 그냥 가서 피아노 치고 오고 이런 거지만 예, 고잉홈 프로젝트에서는
1: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시네요. 별것 아닌 것처럼.
0: 네, 뭐 사실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물론 힘들 때가 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가서 다른 분들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이제 저는 가서 연주를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오면 되는데 고잉홈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야말로 일일이 다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음악회다 보니까 네. 준비할 게 좀 많고 해서 저도 예, 지난 며칠 밤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1: 네, 네. 고잉홈 협주곡 시리즈 녹음을 하셨어요?
0: 아, 예. 저희가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모차르트의 목관 협주곡 전곡을 그러니까 플루트 콘체르토, 오보, 클라리넷, 바순 그리고 하프랑 플루트 협주곡 이렇게 예, 다섯 곡과 또 모차르트의 플루트 짧은 곡이 있어서 총 6곡을 저희가 녹음을 네. 했습니다. 예.
1: 아, 분주한 여름에 앞서서 또 분주한 봄을 보내셨고
0: 맞습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2004년 이제 베토벤 교향곡 관현악곡 하시면서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었고
0: 네.
1: 작년에는 라벨로도 인사를 해주셨고
0: 네.
1: 올해는 세 번째 전곡 시리즈인데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예정이십니다.
0: 네.
1: 어떻게 쇼스타코비치를 기획하셨어요?
0: 예, 저희가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는 사실 연주자들도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몇 개를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이 작곡가를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고 사실 20세기에 가장 교향곡 으로 이름을 드러낸 그런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저는 쇼스타코비치라고 생각하고 예 왜냐면 뭐 말러나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 이전의 세계에 속했다면은 20세기에 정말 대표하는 심포니스트는 쇼스타코비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15개나 되는 교향곡을 남겼고 예 그리고 그 모두가 좀 스타일이 상이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할 점도 많고 또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연주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예, 몇몇 교향곡은 정말 맨날 연주되는 곡들이 예를 들면 5번이나 뭐 11번, 그렇죠. 9번, 9번. 뭐 7번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주 많이 되는데 한 번도 연주되지 않는 뭐 2, 3, 4번, 뭐 14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드물게 연주돼서 예, 저희는 그러네요. 항상 관객분들한테 좀 다양한 경험, 못 들어본 음악 이런 것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쇼스타코비치 연주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또 올해가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이기도 예. 하지요. 그래서 총 5번의 전곡 시리즈 공연이 있죠.
0: 예, 올해는 이제 저희가 5번의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당연히 이어질 텐데. 네. 예. 왜냐면 교향곡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 아, 그러네요.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만 연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흥미롭게 이 공연들을 구성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나 아니면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다른 20세기에 만들어진 협주곡을 같이 연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페어링을 해서 네. 예, 교향곡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제가 연주하는 걸슌 협주곡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이랑 같은 해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 해가 1925년이고 예, 네. 앞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해에 나온 이 두 작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이 또 같은 해에 나왔어요. 이건 1939년에 나왔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주되는 코플랜드 이제 클라리넷 협주곡하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이 같은 해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이 코플랜드와 쇼스타코비치라는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 공연은 사실 협주곡이 없는데 저희가 교향곡 8번, 9번을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12월에도 사실 공연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 이날 이제 연주되는 곡은 브리튼이라는 작곡가의 브리튼과 쇼스타코비치는 실제로 조금 교류도 있었고 예, 조금 데뷔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 7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있을 5개의 공연을 줄줄줄줄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곡목으로 역시 대표님답게 제가 알려주셨습니다. 맞아요. 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곡도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0: 아, 네. 아, 쇼스타코비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사람이 살던 시기에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의견을 뭐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이럴 수 없어

0: 와도 네. 같은 인물이 쇼스타코비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은 1925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로 그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쇼스타코비치 곡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탄생한 또 다른 곡들을 연주해 주실 텐데
1: 네.
0: 이번엔 세 곡을 연이어 들려주실 거죠?
1: 네.
0: 네. 다 낯선 음악가들입니다.
1: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곡은 아마 KBS 라디오에서 연주된 적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맨날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는데 한국에 네. 있으면. 네. 하지만 이 정말 안
0: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여름님 최고세요.
1: 저는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서 자기 전에 끄거든요.
0: 아, 온종일. 온종일. 93.1.
1: 예, 맞습니다.
0: 다른 채널로 안 돌아가 하시고.
1: 전혀.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그런데 이런 곡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세 곡을 왜 골랐냐면 아 이렇게 같은 해 작곡이 됐는데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첫 곡인 프랑크 브릿지라는 영국의 작곡가가 만든 윈터 파스토랄이라는 곡이랑 그 다음 곡은 루스 크로포드라는 미국의 여성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만든 프렐류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주곡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곡의 작곡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발터 기세킹이라는 예, 유명한 피아니스트 네. 이 사람이 작곡을 또 했던 것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 사람의 곡 중에 템포 디 찰스튼이라는 악장이고 네. 이 곡은 그야말로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재즈에서 사용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어떤 곡들인지 궁금한데 지금 라이브로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이 1925년생 작품 세 곡을 연달아 감상해 보시죠. 세 곡입니다. 프랭크 브릿지의 윈터 파스토랄 그리고 루스 크로프트 시거의 전주곡 9번 트랑퀼러 이어서 발터 기제킹의 피아노를 위한 즉흥 무용 가운데 3악장 템포 디 찰스턴 찰스턴풍으로 모두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세 곡을 연이어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프랭크 브릿지의 윈터 파스토랄, 이어서 루스 크로포드 시거의 전주곡 9번 트랑쿠일로,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발터 기제킹의 피아노를 위한 즉흥 무용 가운데 3악장 템포 디 찰스턴, 찰스턴 풍으로, 모두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연주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곡도 있었고, 방금 들은 또 이선율은 아주 활기찬 춤곡이었는데요. 김윤지님께서, 저 지금 여름님 독주에 무료로 초대받은 건가요? 와이파이 써서 데이터도 안 닿는데 세상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셨고, 또 김수환님께서, 감상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필 닉네임 쓰시는 분은 딱 들으니 찰스턴 풍인데요. 이런 소감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죠. 조마조마하다라는 글들도 적어주셨어요. 무사히 고잉 온 멤버들이 서울역에 잘 도착하셨기를 바란다고. 여의도에서 많이 멀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가셨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웃으시네요, 대표님. 원래 이렇게 분주한 스케줄로 늘 이동하시는 거예요?
1: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0: 저희는 너무 조마조마하기는 했어요.
1: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잘 도착했으리라 생각하고.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7월의 마스터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홈의 그 첫 시간 1925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연주해 주신 이 세 곡이 모두 1925년에 작곡된 곡들인 거죠. 그런데 같은 해에 만들어졌는데 분위기는 다 달랐어요.
1: 예, 그렇죠. 분위기가 정말 너무 다르고 그야말로 랭귀지 자체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곡은 프랭크 브릿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본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 그러니까 약간 영국의 뭔가 민속적인 그런 요소도 끌어 내면서 뭔가 목가적인 그런 색깔도 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염세적인 그런 색채도 있고. 약간 그런 이제 음악을 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 크로포드라는 작곡가는 그야말로 무조 음악, 조성이 없는 그런 음악을 썼던 거고, 이제 기제킹이 만들었던 이 곡은 그야말로 재즈, 그 당시에 막 유행하던 폭스트로트, 그리고 찰스턴 리듬은 아까 말씀하신 이게 찰스턴 리듬인데. 여러분들께서 댄스 스포츠 하실 때 이런 음악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말 서로 다른 음악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대는 사실 이 시대쯤이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브람스랑 차이콥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전 시대라면 같은 시기에 살았고, 물론 그 둘의 음악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다르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시기가 되면 갑자기 이제 세계가 열리고 서로 모두가 소통하게 되는 동시에 각자의 이제 정말 다른 언어로 곡을 쓰기 시작했던 게 이 시기고. 1925년은 이제 실제로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야말로 근대와 현대가 이제 바뀌는 시점에, 딱 이때부터 이제 현대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작점 같은, 그 전까지는 사실 전혀 이제 다른 세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근데 요 시기에 막 그전 질서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마구 이제 쏟아져 나오던 시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해봤더니 이때 미디어 같은 것도 이제 막 발달을 해서 라디오 여기저기 생기고. 대기업으로 페루, 뭐 스리랑카, 폴란드 이런 데 방송국 이 처음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개국한 게 요해. 요해고
0: 1920년대 25년
1: 딱. 그리고 TV에 이제 기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영상이랑 소리를 묶어서 전송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요해에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인권적인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해에 처음 미국에서 여성 주지사가 탄생을 하고.
0: 아주 변혁의 해였네요. 전 세계적으로.
1: 그리고 흑인 여가수가 처음으로 이제 뉴욕 필하모닉, 그 사람 이름이 마리아 앤더슨 써놨어요. 헷갈릴까봐. 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이제 콘트랄토가 처음으로 흑인 여성으로서 뉴욕 필하모닉하고 이제 예, 협연을 하고 요런 좀 변화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원래 살던 시대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1925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정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신문물이 쏟아지고 네. 또 의식의 변화도 생기고 예. 아까 이제 다양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서 음악에도 참 다른 언어들이 차용되었던 그런 네. 시기였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그 찰스턴 풍으로 예. 그 리듬에서도 느꼈습니다만은 192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네. 수 없는 것이 또 재즈 음악이라고 예. 하잖아요. 네. 이 시대를 그래서 재즈 에이지라고 부른다고요?
1: 예, 이 시기를 재즈 에이지라고 불렀던 거는 어쩌면 처음은 그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소설이 1925년 작품이거든요.
0: 아, 개츠비가 예. 이 시대에 활동했었군요. 그 네. 소설 속에서.
1: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딱 이 시기가 미국이 가장 부유하던 너무너무 잘 살던 시절이고 특히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대량 생산이 막 이제 보급화돼서 막 사람들이 집에 다 차를 하나씩 갖고 있고 그야말로 부유의 상징이던 이런 시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즈 에이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번영을 그런 상징하는 이런 언어로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재즈라는 음악은 사실 하나로 정의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게 재즈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 저게 재즈인가 하는 그런 특유의 그런 풍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음악들이 이제 요 시기에 막 네. 발전을 했고 이제
0: 예를 들면 그 특유의 풍이 어떤 것들?
1: 사실 재즈는 흑인 음악이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같은 데서 이제 흑인들이 원래 만들던 음악이랑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이랑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건데 그 전까지 클래식에서는 없었던 뭔가 이제 리듬, 스윙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것들이 되고 또 화성 같은 것들도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오는 그런 화성들이 생겨났던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막 발전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설명 고맙습니다. 원래 이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이제 재즈에 관심이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어요. 현대 음악에 애정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 여름을 준비하시면서 진짜 더 깊이 연구하시고 탐색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무대에 만들어낼지 참 고심하신 그런 흔적조차 느낄 수 있었던 상세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최지원님께서 여름님 봄 같아요.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시라고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조지 거쉰의 음악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 이 거쉰은 네. 어떤 작곡가였나요?
1: 네, 거쉰은 조금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해보자면 이 사람은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야. 그동안에 유럽 음악계에서 자라난 작곡가들하고 조금 다른 배경이고 부모님은 이제 러시아 출신의 우크라이나계의 이민자, 이제 네. 뉴욕에 이민 온 분들이었고 이 사람은 그냥 독학으로 어떻게 음악을 공부하다가 맨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거는 악보 가게. 악보 가게에서 송플러거라는 당시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악보를 사러 온 사람들이 네.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로 그냥 이게 무슨 음악인지 들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악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음악인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쳐주는
0: 사람이 연주를 예. 해주는 마치 음반을 플레이하듯이
1: 예. 그 직업을 걸순이 처음으로 열몇 살 때 했던 게 그 직업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 곡을 써보다가 하나를 히트를 친 게 이제 스완이라는 곡인데 네. 이 스완이라는 곡이 히트치면서 갑자기 이제 정말 작곡가가 된 거예요.
0: 네.
1: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스윈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후에 랩소디 인 블루나 이런 곡들이 더더 히트를 치고 이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점 더 이제 진짜 교향악 같은 거를 작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시절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작곡가로 네, 거듭나게 네. 되었죠.
0: 그렇죠. 저는 그 얘기도 참 재밌었어요. 이제 유럽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라벨이 걸신에게 네. 조언을 했다면서요.
1: 네, 라벨이 이제 걸신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동경을 했던 작곡가니까 라벨한테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라벨이 뭐라고 했다더라. 예를 들면 왜 너는 1류 걸스윈이 된 이미 1류 걸스윈인데 2류 라벨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네. 뭐 알반 베르크 같은 사람도 그냥 난 당신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대로 해라. 네, 이런 네, 조언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정말 그 시기에 획기적인 네. 음악을 쓰고 연주했던 사람의 조지 거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의 곡 중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예, 그래서 이 걸신도 너무 많은 곡을 작곡을 했지만 특히 노래랑 그리고 피아노 곡을 작곡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피아니스트였다 보니까 네. 1925년에 나온 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 곡은 스위트 로우다운이라는 스트라이드 피아노 곡입니다.
0: 스트라이드 피아노 곡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아, 스트라이드는 그야말로 이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피아노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계속 이거 하는 거. 이거를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은 예, 이게 스트라이드 피아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을 청해 들어볼게요.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시길, 그리고 1920년대 또 미국의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들으셔도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지 거신의 Sweet and Lowdown,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지 거신의 스위트 앤 로우 다운,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아, 그 시대에 재즈 클럽에 있는 듯한 기분도 들고 막 춤을 춰야 할 거고 탭댄스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표지님께서 피아노 위를 날아다니시는 여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린님께서는 12개월 아기가 집중해서 듣고 보네요. 역시 여름님 연주는 마력이 있어요. 최고라고 적어주셨고, 8751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무료로 듣기 죄송해서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로 듣고 있다고.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야. 매주 고잉홈 잘 드릴게요. 문자 주셨습니다. 강지영님께서 몸도 마음도 참 건강하신 분,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열정이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유튜브에도 재밌는 소감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이닉님 쓰시는 분께서 오늘 손여름님 덕분에 귀호강의 음악 역사 지식까지 채워지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로우스닉님 쓰시는 분도 음악 역사를 들으니 더욱더 흥미롭다고, 동인님께서는 척척 박사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아니,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파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지식이 뭐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
1: 모르는 분야를 누구나 너무 모르는 게 당연한데.
2: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몰라요.
1: 근데 이제 알아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이걸 전달해 주시고 싶으시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2: 네, 그거 맞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KBS 음악실 살롱 드 고잉 홈 7월의 첫 화요일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그리고 이끌고 있는 대표로 있고 또 스베틀린 루세프 씨가 플레이 다이렉트로 있는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 살롱 드 고잉 홈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1929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여름 피아니스트 하면은 카푸스틴. 뭐 저는 지금도 그 당시 콩쿨 장면. 물론 앨범도 좋은데 저는 그 콩쿨의 생생한 그 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들어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걸 클릭해서 에너지를 얻고 저렇게 정말 순수한 그 기쁨에 빠져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늘 자주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카푸스틴 거신을 비롯해서 재즈의 색채가 짙은 작품들의 애정을 갖고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이 재즈 특유의 리듬이 손여름 씨의 손끝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요?
1: 제가 재즈를 제가 할 수 있다고는 정말 말할 수 없거든요. 전 재즈를 모른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예, 전 재즈를 몰라요, 사실은. 예. 네. 그렇지만 어떤 그래도 이런 곡들을 연주할 때 어떤 면까지는 따라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그런 거죠. 외국어고 네. 내가 이 외국어를 못 하는데 따라 해야 되니까. 계속 듣고 네.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죠.
0: 네네. 예. 그러니까 모국어는 아니지만 예. 제2 외국어로 잘 살리기 위하여 예.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국어처럼 이제 들려요. 또 손여름 씨의 언어면은 예. 믿고 들을 수 있고.
1: 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 보셔도 될 정도로 사실 정말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도 이론 정도 재즈 이론 정도는 이제 공부를 저도 네,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재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클래식 음악 이제 190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왔다면 그 다음을 이어받은 게 사실 재즈라는 장르라고 또 생각이 하기도 하고 해서 네. 이 예, 장르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저는 뭐 이를테면 스케일이면 한온식으로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재즈 그런 건 아닌 거군요.
1: 사실 제가 재즈 약간 조금 배울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스케일을 이렇게 재즈에서 치는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스윙이 안 되면 사투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0: 네, 사투리.
1: 예,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리듬은 좀 연습 많이 했었죠.
0: 그렇군요. 아, 사투리와 표준어.
1: 예, 여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0: 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이해가 갑자기 됐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1925년도에 탄생한 작품들을 들어봤고요. 여러 작품들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쇼스타코비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25년. 쇼스타코비치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닌 해였나요?
1: 예, 이 해 그리고 그 다음에 26년도 이 해는 쇼스타코비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쇼스타코비치는 19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직 10대였고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원래 쇼스타코비치 집안이 그렇게까지 너무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0: 네.
1: 예, 이제 러시아가 여러 가지 혁명과 내전과 이런 걸 겪으면서 나라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는 이제 모습이 많이 달라지면서 쇼스타코비치 집안도 이제 빈곤의 시달리게 되는 날들이 이제 찾아왔고 사실 그때 정말 너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쇼스타코비치가 항상 그 사진에서 안경 쓰고 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예, 근데 안경이 망가졌는데 이제 그걸 바꿀 돈이 없을 정도로 빈곤하고 예. 그야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향곡 1번이라는 건 졸업 작품으로 이제 학교에서 작곡과를 졸업할 때 출품했던 그 작품인데 이 작품도 사실 세상에 못 나올 뻔했던 게 이 작품을 연주를 하려면 이제 악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악보를 만들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 곡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0: 네.
1: 그랬는데 이제 여러 도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에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헌신적인 이제 어머니의 여러 가지 도움

0: 그리고 많은 이제 정말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 곡이 나오는데 네. 이 교향곡 1번이 25년도에 다 쓰이고 26년도 이제 초연을 하면서 이 초연이 너무 성공을 거둬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레닌그라드 시에서 다 쇼스타코비치 얘기를 하게 되는 예, 네. 그런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네. 그때부터 이제 쇼스타코비치는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쇼스타코비치도 하루 종일 막 아르바이트를 뛰고 이랬어야 됐던 사람이었는데
1: 그마저도
0: 예, 당시.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된 네.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준 곡이 교향곡 1번이고 그거가 네. 이제 1925년도에 쓰인 작품입니다.
1: 인생을 바꾼 작품이 탄생한 해가 네. 1925년이군요. 네. 아, 이런 말씀을 들으니 1925년도 해도 기억해야겠고 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번이 지니는 의미도 네. 다시금 새기면서 네. 음악을 앞으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끝곡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어떤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곡이 원래는 작품 번호 1번, 오퍼스 1이었어요.
1: 그래요?
0: 예, 지금은 오퍼스 5거든요. 예, 네. 작품 번호 5번인데 최초로 그의 작품 중에서 출판이 되었던 그래서 그 당시는 오퍼스 1번인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바뀌었죠. 예. 이 곡은 3 Fantastic Dances 그러니까 3개 환상적인 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의 가족들은 이제 증언하기를 어렸을 때 쇼스타코비치가 동생 여동생이 춤추는 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춤 이렇게 추라고 반주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네. 곡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네. 예, 어쨌든 아주 짧은 소품 세 곡입니다.
1: 네. 그게 좀 개인적인 또 경험과 네. 어린 시절이 담긴 듯한 그런 네. 곡이네요.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세계의 환상적 춤곡 작품 번호 5번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세계의 환상적 춤곡이었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셨습니다. 홍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저희 어머니가 내년에 100세이십니다. 그 무렵에 만들어진 곡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와, 이런 소감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희극이님 닉네임 쓰시는 분 춤추고 싶어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미니님께서 여름님의 피아노에 대한 사랑스런 열정이 음악에도 묻어나서 늘 기쁩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여름님의 음악이라고 자주 KBS 클래식 라디오에 찾아와 주세요 말씀하셨어요. 7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손여름 대표님 그리고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라스트라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들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의정님 그리고 소연님 고잉홈 프로젝트 단원들이신 것 같은데
1: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0: 저희 지금 고잉홈 투어 가는 버스 안에서 보고 있어요. 경주 가는 길입니다 하셨고 또 내일 쌤과 함께 거신 연주할 생각에 설렙니다. 이렇게 또 버스로 이동하는 팀이 있고
1: 예.
0: 아까 여기 계시다 가신 분들은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시고
1: 예, 버스는 그렇군요. 8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0: 아무튼 여기저기서 우리 대표님 보고 듣고 하고 계시네요. 예. 또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낙동 아트센터 예매를 위해 막 지금 열심히 클릭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다. 대기표 기다립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참 알찬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연주 그리고 설명을 함께 쭉 들으니까 20세기 음악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1: 예, 제가 이 살롱드 이 시리즈를 너무 애정을 저도 청취자로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예.
0: 아,
1: 그 사실 예, 다른 요일은 또 몰라도 화요일은 어떻게든 들으려고 한국에 있으면 아, 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0: 아, 화요일을 가장 아껴주시는군요.
1: 예, 저는 개인적으로
0: 살롱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애정하는 코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아. 예, 제가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만큼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처음 나오니까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내용으로 예, 말씀드려야 할까.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일말의 유익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0: 완전 유익했습니다.
1: 예.
0: 다음 주는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1: 예, 다음 주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공연이 이제 또 7월 15일에 있어요. 예, 네. 이 공연에 대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공연 타이틀은 1939 년이에요.
0: 네.
1: 예, 이 해는 뭐 너무나 많이 기억하시는 해죠. 왜냐하면 2차 대전이 터진 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의 또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제 곡들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배경과 1939년 그리고 전쟁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925년에서 다음 주는 1939년으로 가보도록 네. 할게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 무척 기대됩니다. 특히 손여름 피아니스트 손여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매시간 함께하면서 특별한 음악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살롱드 고잉홈 정말 너무나 설렙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음악실

오늘 초대석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한국 피아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이어온 그의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설임, 엔지니어 김효선,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모두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늘 저녁 일본 도쿄의 토파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잘츠부르크 기반의 현악 4중주단 하겐 콰르텟이 오늘 공연을 끝으로 지난 45년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제목은 하겐 프로젝트 피날레. 마지막 악장을 뜻하는 이 피날레란 단어에서 함께 해온 세월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겐 가문의 4남매로 시작돼서 지금은 3남매와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슈미트로 구성된 하겐 콰르텟. 이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는 8개의 팔과 4개의 활을 지닌 한 명의 음악가처럼 느껴진다, 즉 한 몸 같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도 네 사람이 각자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하고 고별 투어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인 오늘 공연에서 이들은 경력 초기부터 자주 다뤄왔던 슈만과 슈베르트의 작품을 연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별의 순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처음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겐 콰르텟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피날레를 준비할 때 그때는 어떤 선율로 끝을 맺어야 좋을까 하는 질문이요.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의 플랫장조 작품 4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였습니다. 하겐 사중주단과 파울 글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하겐 사중주단의 고별 공연의 레퍼토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또 하겐 사중주단과 환상의 호흡을 맞춰왔던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들이죠. 파울 굴다의 피아노 연주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은퇴하는 하겐 사중주단

피아노 오중주의 플랫장조를 일본인 피아니스트 아키토 타니와 함께 연주하고요. 슈만의 현악사중주 3번 그리고 슈바르트의 현악사중주 13번 로자문데를 연주합니다. 창단 45주년을 이제 맞아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거네요. 작년부터 이제 여름 올 여름에 공식 활동 종료를 이제 선언하고 1년 동안 이제 페어웰 투어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하겐 콰르텟의 은퇴 소식에 많이들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래도 음반이 남아서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해체가 아니라 은퇴니까 또 각자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또 짜잔 나타날지 모르죠.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생클래식에서도 이제는 커피 쿠폰이 곳간에 마련돼 있습니다. 평소처럼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커피 선물은 문자로 사연 주신 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신청곡은 그냥 콩의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혜정님께서 수신료의 가치를 누립니다 하셨고요. 1284번 쓰시는 분, 하겐 콰르텟의 고별 연주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퇴임 이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연구자의 물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은퇴란 끝이 아니라 더 낮고 깊은 음으로 다시 연주하는 앙코르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네요. 1284번 쓰시는 분의 앙코르는 지금도 계속되시겠죠. 6995번 쓰시는 분, 부천 52번 버스 기사님 덕분에 모두가 생글을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감사해요. 안전운행하시고요. 그리고 가인님도 한몸 같은 연주를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선율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셨고, 6996번 쓰시는 분은 다음 주에 복직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복직 앞두고 한 살배기 딸이랑 저희 엄마랑 넷이서 놀러가는 중이에요. 들뜬 마음으로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직의 마지막을 즐겁게 장식할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세윤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한다 하셨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의 그 노고를 아이가 알아줄 날이 오겠죠? 오늘 이제 복직하시기 전에 즐거운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준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에서 비발디의 여름 3악장 프레스토 들었는데 이 곡 들으니까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레스가 생각난다고 청해 주셨어요.

더위가 싹 가시는 실악연주였습니다. 준우님께서 청해 주신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레시오 작품 1번 가운데 1번 안단테, 24번 테마 콰지 프레스토, 11개의 변주 피날레였습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는데요. 7789번 쓰시는 분, 오늘 부산 콘서트홀에서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먼저 연주를 들으니까 더 설레네요. 함께 공연 관람할 문화살롱 친구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얼마나 설레실까요. 인모니니 멋진 연주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6560번 쓰시는 분, 지연 씨, 저도 드디어 여행 와서 문자 보냅니다. 여행 와서 듣는 생크일도 너무 좋네요. 어제는 비가 내려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열심히 오타루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홋카이도 여행 잘하고 갈게요. 내일도 좋은 날씨면 좋겠네요. 홋카이도 정말 좋잖아요. 요즘 가시면 또 시원하기도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부지런히 걷고 날씨도 따라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5410번 쓰시는 분은 서울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점심시간 빨리 끝내고 생크를 듣다 보면 졸기일수인데요. 커피가 활력소가 될 듯 합니다 하셨어요. 와, 서울에서 원주까지 출퇴근하시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커피로 활력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78번 쓰시는 분, 생크레는 메시지가 처음이에요.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실은 남편 생일이 어제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점심시간에 챙겨 듣는 생크레 기대서 사과와 용서와 축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이승욱 씨, 생일 놓쳐서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요. 아유, 소개해 주시면 생크리 저를 살린 거죠. 하셨는데. 아유, 어휴, 또 집안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또 그러실 수 있죠. 아, 생신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어제 생일에 못다한 즐거운 시간 또 저녁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리스트에 두 곡인데요.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5번. 라샤스, 다닐 트리포너프의 연주로 먼저 듣고요. 초절기교 연습곡 가운데도 대미를 장식하는 12번 샤스 내주는 임윤찬의 연주, 반 클라이번 공연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락기를 해치고 나아간다로 해석되는 곡인데요. 이민찬의 반클라이번 콩쿨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찬에 대해서 이제 반클라이번 콩쿨을 같이 이제 협연 무대를 했던 마리넬 소비 그 CNN 쇼타임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언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고 대단한 기술자이자 동시에 엄청난 철학자다라고 정말 극찬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기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12번 함께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역시 리스트의 곡이고요. 파가니니의 대연습곡 가운데 5번 라샤스 사냥이었습니다. 역시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죠. 다닐 트리포노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257번 쓰시는 분, 늘 남에게 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싱싱클래식에 머무는 이 시간, 습하고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 같은 친구 놀러 왔어요 하셨는데 아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0954번 쓰시는 분은 더위가 싹 날아가네요. 더위 날리는 데는 뭐 리스트곡이 최고죠. 저의 여름나기 방법을 말하자면 여름에는 리스트곡을 들으면서 더위를 날립니다. 마치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느낌일까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늘해지는 기분까지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음악가들의 왈츠로 더위를 날려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은 곡 가운데 Waltz of the Snowflakes, 눈송이 왈츠, 암브로시안 싱어스와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에 의한 모은 곡 가운데 왈츠는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가운데 눈송이 왈츠였습니다. 암브로시안 싱어스와 앙드레 프라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5017번 쓰시는 분, 호두까기 인형은 귀로만 듣기는 아깝더군요. 눈에 나라, 이것도 무대가 얼마나 판타스틱한디 왜 호두까기 인형이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셨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즈음 하면 또 생각나는 공연이잖아요. 아,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서 듣는 재미, 보는 재미가 다 있는 호두까기 인형, 괜히 사랑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5940번 쓰시는 분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송이 왈츠네요. 특히 합창 나오는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역시 생클은 아이스커피와 함께 할 때 최고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혜연님께서는 시험 감독하고 지쳤는데 점심시간에 쇼스타코비치로 힐링합니다 하셨고, 이제 방학이죠. 0394번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과 함께 방학을 잘 견뎌보려고요. 콧바람 쐬며 나가던 교양 수업도 방학이고요. 아들도 기숙사에서 짐 빼온 지 벌써 2주째입니다. 그렇군요. 함께하는 이 시간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4846번 쓰시는 분, 오늘도 많이 습하네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고, 어제는 매미 찾으려고 공원을 헤매다가 나오기 전에 매미를 만나는 행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예전만큼 매미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미가 이제 귀해진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더워져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 들을 곡은 이제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이플라장조 작품 120의 2번을 스테판 콘츠, 베를린 필하모닉의 그 첼리스트이자 또 작곡 지휘자이자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판 콘츠의 편곡으로 협주곡으로 들어볼 텐데요. 또 다니엘 오텐사머와는 또 오랜 친구기도 하고, 그 다니엘 오텐사머를 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또 편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라를 다니엘 오텐사머의 클라리넷과 스테판 콘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브람스의 원곡을 퀀츠가 협주곡으로 편곡한 클라리나 소나타의 플라장트로 작품 120의 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레였습니다. 다니 오텐자머의 클라리넷과 스테판 퀀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미숙님께서 오늘 생클곡 다양하니 너무 좋으네요. 열감기로 식은땀 나지만 몽롱하게 듣고 있습니다. 양파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하셨어요. 감기약 기운이 아직 계속되고 있군요. 아, 이번에 좀 그 잠을 깨우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차분하면서도 몽롱한 느낌을 이어가는 곡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엉바토 사막 세 번째 곡인 미뉴엣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저희는 그로닝겐이라고 많이 소개를 했는데 네덜란드어라서 흐로닝언이라고 발음한다고 해요. 그래서 흐로닝언 기타 듀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뷔시의 작은 몽고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엉바토, On the Boat, 배 위에서 였고요. 세 번째 곡인 미뉴엣이었습니다. 후로닝언 기타 듀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960번 쓰시는 분이 지현씨 이 곡이 옛날에 라디오 전설 따라 삼천리의 도입곡으로 쓰였어요. 왜 이렇게 예쁜 곡을 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아, MBC 라디오 드라마의 그 시그널 오프닝 음악으로 오랫동안 쓰였다고요. 참 평화롭고 낭만적인 뱃노래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뭔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다리는 그 귀신 이야기를 알리는 공포의 멜로디였다니, 아, 또 새롭네요. 011번 쓰시는 분, 기타 연주로 이 곡을 들어보네요. 얼마 전에 공부한 드뷔시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도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릴게요.

문화예술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7호로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선 세계 오페라 무대의 영웅 테너 백석종을 조명합니다. 바리톤이었던 그가 테너로 전향한 뒤 성공가도를 걷게 된 이야기, 또 지금의 백석종을 만든 오페라 극장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비올리스트 용재온일의 인터뷰, 그리고 옐림찬과 뉴욕필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펼친 파크 콘서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계 안팎의 소식을 골고루 전해주는 아르떼 매거진 7월호.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클래식 작곡가들이 나의 선생님이라면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리스트와 쇼팽이 나의 선생님이라면 작곡 당시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묻거나 배울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떠나갔지만 우린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책 저자 제자들이 보는 쇼팽에는 이렇게 피아노 연주에 관한 쇼팽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하는데요. 쇼팽이 거듭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왼손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입니다. 쇼팽은 왼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 음악가였습니다. 단순히 반주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뼈대이자 심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미쿨리나 루비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노래하듯이 연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성악 레슨을 권하기도 했던 쇼팽. 하지만 그 노래하는 듯한 연주는 어디까지나 시계처럼 엄격하고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는 반주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오른손은 시간을 훔치듯 연주하더라도 왼손은 시간을 지켜야만 한다고요. 쇼팽 작품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피아니스트 얀 클레친스키는 왼손은 지휘자다라고 말했다던 쇼팽의 표현을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왼손에 대해 쇼팽이 뭐라 말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작품을 듣다 보면 왼손의 특징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쇼팽의 녹턴 9의 2번. 오른손은 감미로운 선율을 담당하지만 왼손에 물결치는 듯한 연주가 없다면 오른손만으로는 어딘지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쇼팽의 폴로네즈 작품 53번 영웅과 또 혁명으로 불리는 에뛰드 작품 10의 12에서도 왼손은 작품의 에너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데요. 규칙성 있게 반복되는 왼손의 옥타브 연타는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키고요. 폭풍과 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피아노 위엔 메트로놈이 놓여 있었다던 선율에는 자유롭고 박자에는 엄격했던 작곡가 프레드릭 쇼팽. 오늘은 주 선율을 맡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집중해서 곡을 감상해봐도 좋겠습니다.

2025년에 열린 쇼팽 콩쿠르 실황 음반에서 이혁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친동생인 이효 씨와 또 본선의 나란히 참가했어서 좋은 무대를 보여준 이혁 씨의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왼손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던 쇼팽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방금 들은 곡에서 왼손 연주가 조금 더 잘 들리셨죠? 쇼팽의 이 말, 왼손은 지휘자다라는 말이 앞으로 많은 곡들을 들을 때 좀 더 와닿게 유심히 듣게 될 지점인 것 같아요. 5089번 쓰시는 분,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지현 씨 팬이에요. 제가 생생 클래식을 소개해서 점심시간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오면 다들 좋아하면서 이 곡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늘 애청하는 저희가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해요. 저도 응원합니다. 광주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함께 들어주신다니까 더더욱 기쁘고 커피 쿠폰 드릴게요. 두 잔 드릴 수 있을까요? 두 잔 정도 한꺼번에 네 드릴게요. 그리고 수환님, 말발굽 말씀해 주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왼손인 줄 모를 뻔했어요. 또 한 가지 알고 나니까 한층 풍성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셨고 종현님, 너무나 멋진 시간이었다고 페르마타. 그리고 또 0323번 쓰시는 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생 클래식입니다. 이제 10여 년 정도 KBS 클래식 FM 함께하고 나니까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음악이 다 좋지만 어떨 때는 몸이 라디오 쪽으로 이끌리고 마음이 설레고 벅찬 감동을 나눕니다 하셨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의 사연으로도 기운을 얻으신다는 0323번 쓰시는 분께도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곡인데요. 5750번 쓰시는 분. 지난 봄 신랑이 이직하면서 힘들어할 때 같이 들으면서 울컥했던 이 곡이 듣고 싶네요. 이제는 다시 재취업해서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저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50대 후반이지만 재취업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느낍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제임스 라스트의 외로운 양치기 준비했습니다.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575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제임스 라스트의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운데 낯선 도르마는 팬플룻 연주로 들었습니다. 게오르그 잠피르 그리고 프라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 다이니스트 마인 간체사르츠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렌츠 분덜리히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동민님께서 외로운 양치기 팬플룻이 아니어도 꽤 잘 어울리네요 하셨고 숙경님도 첼로 연주로 들으니까 새롭네요. 지은님도 장피르 랑발의 연주로 익숙하던 음악인데 현악기 버전도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은희님도 하우저가 연주하니까 외로운 양치기 아니고 뭔가 치명적인 양치기 같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투첼로스의 그 우리 스테판 하우저 이제는 이제 투첼로스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지만 하우저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가 크로스오버 곡들을 많이 연주하고 또 뭐 무대에서 막 가죽 자켓 입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원래 전통 클래식 연주자가 아닌 게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왕립 음악원, 영국의 왕립 음악원 출신의 또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한 또 정통 클래식 연주자이기도 하죠. 6834번 쓰시는 분은 정년 퇴직 후에 인생 2모작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6학년 4반입니다. 택시를 하면서 쭉 듣고 있어요. 운전하는 모든 분들께 안전운전 하시길 하셨는데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커피 한잔 드릴게요. 그리고 0907번 쓰시는 분 지연 씨 아가들 목소리 방금 따라했어요. 아하하하 오늘 샤워기 필터 잘못 써서 샤워기를 교체하는 정말 우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냥 웃어보아요 하셨어요. 기운내세요. 기운나는 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랫장조 작품 55번 에로이카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헤르바르트 폰 카라헨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프라짱조 작품 55번 에로이카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헤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했어요. 오늘 아들의 27번째 생일입니다. 새벽 빗소리를 들으며 아침 준비해서 자고 있는 아이 깨워서 같이 밥 먹고 생일이면 받는 큰 절 받고 뒷정리는 남편한테 맡기고 허둥지둥 출근했습니다. 1442번 쓰시는 분, 잘 커준 아들이 고맙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27번째 생일을 맞이하시느라 이제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스스로에게도 다독다독 잘했다 하는 또 즐거운,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또 맛있는 거 한번 더 드시고요. 은희님께서는 이제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코너가 이제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희님께서 또 알려주셨네요. 내일 저희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합니다. 보라는 아니고요. 목요일에 보라는 아마 예정대로 할 것 같고, 수요일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신청곡이 눈에 보일 만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들을 곡은요. 5089번 쓰시는 분이 지연 씨를 통해서 이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알게 돼서 많이 애정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이 곡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플루트와 하프의 조합은 필승의 조합이다 라고 강력 추천드리는데,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실내악 역사상 이렇게 플룻과 하프가 포함된 육중주 구성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피아노, 하프, 클라리넷, 바순, 홀은 더블 베이스가 함께한 이 조합 함께 들어보실까요? 페르디난드 리스의 육중주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프렌치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페르디난트 리스의 6중주 작품 14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라토였습니다. 프렌치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 이 조합 어떠셨나요? 피아노, 하프, 클라리넷, 바순, 호른, 더블 베이스로 구성된 6중주 연주 전해드렸고요. 생클은 실내악 맛집이라고 창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은 기타 연주곡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가운데서 모닝 무드를 기타 트리오 연주로 준비했거든요. 네덜란드 기타 3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 지휘하는 남소독 방송교향악단의 1971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막스 레고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진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번호 513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콘코그니티가 함께합니다.

희대악 연주의 대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와 아망딘 베이어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끌었던 음반이죠. 내용 역시 훌륭하고요. 수많은 음반상을 수상한, 거의 모든 음반상을 수상한 음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번호 513,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티가 함께 했습니다. 명인조명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막스 레거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막스 레거의 진지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명작 가운데 하나죠. 브람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레거인데요. 역시 심각한 그런 심오한 음악을 구사했던 레거. 40대 중반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피아노 협주곡은 좀처럼 연주되지가 않았는데 이 루돌프 제르킨이 어떻게 보면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잊혀져 있던 작품을 직접 연주를 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연주되는 레퍼토리로 격상이 됐습니다. 막스 레거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레고의 피아노 협주곡 F단추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스카 네드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12의 1, 마르쿠스 니코스의 첼로, 야로슬라프 스미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스카 네드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12의 1, 마르쿠스 니코스의 첼로, 야로슬라프 스미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명연주 명음반 집중감상곡, 오늘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준비했습니다. 1번하고 3번이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인기 있는 곡이지만 4번 그에 못지않게 좋은 곡이고 또 인기 있는 곡이죠. 이 곡은 1841년 이 교향곡 1번과 같은 해에 작곡이 됩니다. 교향곡으로서는 두 번째 작품이고 또 실제로 이 해에 초연됐을 때는 제2교향곡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1교향곡과는 달리 평판이 좋지 않아서 슈만은 출판을 보류했고요. 1846년에 만든 작품 60일 2교향곡으로 되고 이 곡은 1851년 12월에야 디셀도르프에서 금관 부분을 개작해서 제4교향곡으로 출판이 됩니다. 최초의 원고는 브람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노력으로 1891년이 돼서야 출판이 됩니다. 이 곡의 특징은 각 악장이 연속해서 연주하게 된 것으로 원래 교향적 환상곡이라는 표지였습니다. 또 각 악장 간의 연관성이나 각각의 구성에도 흥미로운 특징이 인정되는 슈만의 대표작입니다. 베토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 지휘하는 남소독 방송교향악단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 지휘하는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번호 18-3 주스케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번호 18-3 주스케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금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 그는 사물 자체보다 빛이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흐르는 센강을 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렸죠. 같은 풍경이라도 아침과 저녁, 맑은 날과 흐린 날,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그런 빛의 변화를 한 점의 그림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센강 위에 배를 개조한 수상 작업실을 띄우고 같은 풍경을 수없이 바라보며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표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모네는 1896년부터 1897년 여름까지 지베르니 근처 센강에서 새벽마다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맑은 날뿐 아니라 비오는 날에도 붓을 들었죠. 그래서 연작 시리즈 센강의 아침에는 비 내리는 센강의 아침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이 그림을 함께 본다고 해도 느끼는 인상은 서로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걸 다르게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한번 궁금해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비 내리는 풍경을 그리고 있을까?

에릭 사티의 주투부 그대를 원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의 목소리였고요. 크리스티안 비엘라 마르카의 첼로, 수산 만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들으셨어요. 비단 그림만 그런 건 아니죠. 같은 음악, 같은 목소리를 들어도 사람마다 떠올리는 장면, 또 표정이 다 다를 텐데 오늘 한 시간 같은 음악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지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멘델스존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카이네폰 대 엘더 셔넨 듣겠습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의 목소리고요.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니호제 장미였습니다. 도이치 번호 745번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멘델스존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테너 마크 페르모어의 목소리 오이게 나스티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서 쏴 하는 소리가 한 30분 계속 났어요. 이영선님 또 저희 동네는 간지럼비가 지나갔어요. 김은경님, 간지럼비. 어감이 참 귀엽네요. 뭔가 사르르 이렇게 녹듯이 간질간질 내리는 비 같은데 두 분께 이 곡 어떨까요? 미셸 르그랑의 쉘브로의 우산 레 바가블리드 쉘브로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루트바일의 Speak Low, 나지기 말해요 들으셨습니다. 뮤지컬 원터치 오브 비너스의 넘버였죠. 막스 라베의 목소리,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앞에서는 미셸 르그랑의 쉘브로의 우산,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노래로 각각 들으셨습니다. 한 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반갑고 아쉬운 마음에 본방송, 재방송 다 챙겨들었어요. 4574 쓰시는 분. 너무 반갑네요. 얼마나 그리웠던 목소리인지 클래식 FM 꼭 돌아와 주세요. 3636 쓰시는 분. 감사드려요. 아직 내일까지 하루 더 남았습니다. 알차게 좋은 음악 꽉꽉 담아드리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존 레논의 Imagine,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간다고 했더니 이진희님이 냉정하시다, 조용히 가시겠다뇨 라고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홍소연 아나운서 안부 궁금하시죠? 방금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감사해요 라고 문자 보내줬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홍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노래 날개 위에 음악 들으실 수 있어요.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세사레 가운데서 두 곡 골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피안제로, 라소르데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이 곡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이어서는 아킬라의 아리아죠. 두세이 일꼬르디 게스터꼬레, 당신은 내 마음속의 연인이요. 이 곡은 바리톤 일데브란도 나르칸젤로의 음성으로 각각 들어보시죠.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가운데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켈라의 아리아, 두세일 꼬르디 캐스터꼬레, 당신은 내 마음속 연인이요. 바리톤 일데블란도 다르칸젤로의 음성, 페데리코 마리아 사르델리가 지휘한 모도 안티쿠오의 연주였습니다. 앞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였죠. 피안젤로 라소르데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노래였고요. 크리스티나 플로하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택시에서 노래 날개 위에 나오네요. 반가워서 인사드렸어요. 윤혜섭님. 야, 또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인연으로 우리가 또 만나네요. 기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팥빙수 나눠 먹고 바닷가 그늘 아래서 쉬며 노래 날개 위에 함께하고 있어요. 권미류님. 이 곡이면 더 시원하실 것 같아서 어떨까 싶어 보내드립니다. 포레파반네 작품 50번 탈리스 챔버 콰이어의 음성이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 50번 들으셨습니다. 달리스 챔버 콰이어의 음성이었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4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대표적인 중세 성모 안티폰 가운데 하나로 아베 레지나 카일로룸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라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아드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주님 봉헌 축일인 2월 2일 다음 날부터 성주간 성목요일까지 사순 시기에 부르는 성모 안티폰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기인 만큼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성모 마리아를 함께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안티폰은 중세부터 전해 내려오며 르네상스의 팔레스트리나와 빅토리아, 바로크의 조반니 레그렌치, 또 고전주의의 모차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음악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널리 불리고 있죠. 그 가운데 17세기 베네치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조반니 레그렌치. 레그렌치는 비발디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로 말년에는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에서 악장을 지냈죠. 그의 음악은 풍부한 선율미와 극적인 감정 표현, 그리고 초기 바로

바로크의 자유로운 형식과 후기 바로크의 질서감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안티폰이란 시편이나 성가의 앞뒤에서 응답 형식으로 부르는 짧은 성가를 말합니다. 레그랜치는 오페라도 작곡했기 때문에 종교음악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아름다운 선율을 풍부하게 담아냈죠. 그래서 그의 아벨레지나 칼로룸은 단순히 기도문을 읊조리는 음악이 아니라 성모를 향한 사랑과 경외를 노래하는 작품처럼 들립니다.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노래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청원을 담은 성모 안티폰. 조반니 레그렌치의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아벨 레지나 카일로룸입니다.

화려함보다는 맑고 유려한 선율, 또 기도하듯 흐르는 경건한 분위기가 참 아름다운 성모 안티폰이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 조바니 레그란치의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또 메조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오가 함께 불렀고요. 앙상블 아르타 세르세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레산드로 그란디의 곡을 이어드리죠. 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의 연주입니다.

알레산드로 그란디의 오 꽝투 폴크라에스, 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레네 야콥스와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가 함께 했고요. 이제 오늘 끝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엘가의 살리다모르, 사랑의 인사, 몽키5의 휘파람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흘러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7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 버렸는지, 7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내가 7월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연 시인의 7월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 빗물처럼 흘러가 버린 그대가 생각난다고 했죠. 잊은 그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잊지 못하는 그대를 노래합니다. 떠나보내고 체념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런데도 7월을 사랑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프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절, 아파서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진 계절.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절이 있다면 언젠가요? 백성기 작곡 사랑의 계절, 해금 실내악단 이현의 녹연주,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백성기 작곡 사랑의 계절,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허연 시인의 7월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7월 초, 이맘때 기억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죠. 맑은 날의 기억이어도 그 습도는 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습도 높은 기억이 만들어내는 계절.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FM 풍류마을 오늘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작곡 권어준 편곡 어이 얼어자리 준비했는데요. 조선 선조 때 문인 임재와 평양기생 한우가 주고받은 시조를 노래한 김기수의 고가신조 북천이를 새롭게 부른 곡입니다. 김용우와 김어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먼저 김기수 작곡 권어준 편곡 어이 얼어자리 김용우와 김효진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박경수 작곡 저만치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경수와 임지의 20원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규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에 이어서 전해드리죠.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허공에 도끼를 휘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늘을 잡고 정확히 겨누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이런 옛 말도 있습니다. 삼공과 사귀지 말고 너의 한 몸을 조심하라. 그대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약해 보여도 속이 단단한 것이 낫지. 용맹해 보이지만 속이 무른 것은 안 되지요. 더구나 남의 세력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한 박지원이 쓴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낸 짧은 편지라고 하는데요.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큰 도끼보다는 정확하게 겨눈 작은 바늘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말은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세상에는 자신이 도끼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바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때로는 사람들이 예사롭게 여기는 그 작은 바늘이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삼공이란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뜻하는 말로 쓰였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려고 또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만 남의 세력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미약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다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겉으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들 중에는 알고 보면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힘이 없다면 차라리 몸을 낮추고 조심하며 바늘을 갈며 사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연암은 충고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조선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늘처럼 예리한 처세술을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 영산회상, 타령부터 군악까지 황규일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기마을 이번에는 강설립 작곡 화왕계, 신라시대 문인 설총의 단편 설화죠. 화왕계를 모티브로 한 곡입니다.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의 연주입니다.

꽃 중에 왕인 모란을 중심으로 아첨을 주로 하는 간신 장미와 소신 있고 쓴소리도 서슴치 않은 할미꽃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신라시대 문인 설총의 단편설화 화왕계를 모티브로 한 곡이었어요. 강솔립 작곡 화왕계. 갈금연주단 추노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영재 작곡 정념, 김영재 해금과 안정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민낯. 요즘 부쩍 많이 쓰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다. 요즘은 그런 의미를 넘어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진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인다. 민은 꾸미지 않고 딸린 것이 없거나 다른 곳에는 있는데 없는 것을 가리키는 접두사다. 손진호의 지금 우리 말 글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민낯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민이라는 접두사는 꾸밈이 없다는 의미가 있죠. 꾸밈이 없다는 말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묘하게도 민낯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부끄러운 민낯, 심지어는 추악한 민낯, 이런 표현도 만나게 되죠. 여기엔 가려져 있던 모습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고 가려져 있었다는 것은 곧 떳떳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꾸미고 가리는 것이 당연하고 꾸밈이 지워지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낯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얼굴을 뜻하는 말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얼굴과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기죠. 낯빛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어로 옮기면 안색인데 이여령 선생은 낯빛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감추고 숨기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배어나오는 내면의 표정. 어쩌면 우리에게 낯은 내면의 얼굴, 그러니까 얼굴 속 진짜 얼굴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민낯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진짜 모습, 감추려 해도 저절로 배어나오는 모습을 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낯 또는 민낯은 지금 어떤 내면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대소리 편곡 마스크 댄스 경기 양주 별산대 놀이의 끼끼춤 동작을 모티브로 한 곡 대소리의 연주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상품에 우리 전

전통문화가 더해져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도 전통문화 요소가 더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 전통문화가 단지 감상하고 관람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장하고 또 소비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현상들이 우리 문화 전반으로 더 퍼져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장마철에 꼭 필요한 건 덜어내는 일입니다. 눅눅해지지 않도록 공기가 통할 길을 열어주려면 공간이 적당히 비어 있어야 하죠. 너무 많은 것이 공간을 메우지 않도록, 서로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가득 들어찬 생각도 좀 덜어내고,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거리를 좀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마의 본질은 정체전선이죠. 정체되어 비를 쏟고 습기를 몰아오는 정체전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여있지 말고 어디로든 흐르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시간처럼, 바람처럼, 음악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속 좋은 자리로 흘러가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A Wind with No Nam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바람이 되겠죠. 양방언의 곡이었어요. 양방언이 몽골에 갔다가 그 몽골의 대평원에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이었는데요. 목소리가 있었죠. 내몽골 출신의 가수 치치크마의 목소리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OST 가운데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최영임 씨, 첫 곡부터 마음을 촉촉히 오솔길을 산책하는 나그네가 그려지네요 라고 하셨네요. 또 홍성민 씨, 이제 찐 더위 시작 같습니다. 여의도 무지 더워요. 시원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정말 더웠죠. 네, 오늘 보니까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서울엔 올랐던데요. 저도 오후에 땀 많이 흘렸습니다. 네, 다음 곡들도 바람에 대한 곡들 준비했으니까요. 시원한 바람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풍성한 선물들도 있죠.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요.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이어드릴 두 곡 먼저 들으실 바람 음악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합창곡이죠. 이 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합창곡이죠. 리 아란치 올레차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무한감사님, 아이디를 그렇게 쓰시는군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지하철에서 새음을 들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 이어폰을 빼고 공연장에 온 듯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히려 이어폰을 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6656번 쓰시는 분, 꺄! 하고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KBS 사랑해요 라고 하셨네요. 클래식 채널은 아니지만 KBS 가요 무대를 애청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당첨 문자가 왔답니다. 출발부터 새음 그리고 당밤까지 KBS를 애청하는 제게 그리고 부모님께 큰 선물 보내주셔서 KBS 대표 프로그램 새음에 감사 문자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럼 저도 KBS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기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KBS가 기쁨을 드렸다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기쁨 두 배 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곡,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해서 일찌감치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먼저 이주호 씨, 음력 5월 23일로 아내 조용복의 칠순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동갑인 우리 부부는 생일이 빠른 아내가 먼저 칠순을 맞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70을 맞아 당황스럽지만 세월을 실감합니다.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나이,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며 우리 부부가 애청하는 새음이 아내의 칠순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 음악을 청하셨고요. 그리고 이희승 씨, 사랑하는 아내의 45번째 생일입니다. 유방암을 이겨냈다 재발했지만 다시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고 복직까지 성공한 아내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포레스텔라의 노래 청하셨네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내분 두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승 씨께서 정하신 곡, 우리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이죠. 포레스텔라의 엔젤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어서 라라 파비앙이 노래하는 아다지오, 그 지아조토의 아다지오를 라라 파비앙이 노래합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벨기에 출신의 가수죠. 캐나다 퀘벡에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세계적인 가수로 요즘에는 크로스오버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죠. 라라 파비앙이 노래한 아다지오, 지아조토의 아다지오를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남성 크로스오버 4중 창단 포레스텔라의 노래 엔젤이었습니다. 이 곡은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었죠. 21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제가 몇 년째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오늘 검사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이제는 1년 있다 오라고 하셔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네요. 아, 네. 아, 저도 똑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네,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뭐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시기도 해서 6개월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좋아지셨다니 네. 잘 됐네요. 정말. 네. 잘 걸어 다니시고 세상의 모든 음악도 늘 함께 하시고요. 좋은 소식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축하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입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두 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Portrait in Jazz, 그리고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LP와 CD에 수록된 연주 한 곡 어제에 이어서 더 전해드리죠. 빌 에반스 트리오, 빌 에반스의 피아노, 스콧 라파로의 베이스, 폴 모시안의 드럼 연주로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전해드리죠.

음악은 여행과 같아서 가끔 우리를 아주 먼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 같은 곳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곳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죠. 이번 월드컵에서 카보베르데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고 했지만 세자리아 에보라, 바오와 데우필로 샹트레를 아는 우리는 좀 흐뭇했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영화 언더그라운드에 흐르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려봅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는 에미르 쿠스트리차 감독이 영상에 담은 유고슬라비아 현대사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죠. 이 영화에 흐르던 세자리아 에보라의 아우센시아가 참 좋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칸의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가 빚어낸 쓸쓸한 탱고풍 멜로디에 세자리아 에보라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인 데오필로 샹트레가 노랫말을 붙인 곡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십 년간 지하세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의 암울한 삶에 흐르던 곡입니다. 아우센시아는 우리말로 부재를 의미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상태, 떠나간 연인의 빈자리, 지상의 공간에 부재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잃어버린 곳의 다른 이름. 영화 언더그라운드의 상황에 너무도 잘 맞는 제목이죠.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 먼 거리를 날아갈 텐데 그러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부재란 없을 텐데 노래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한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퍼져갑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늘 서글픔도 일상이라는 듯 덤덤하게 노래하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은한 위로를 줍니다. 고향 바닷가를 걸을 때처럼 무대 위에서 늘 맨발이었던 그녀. 삶의 풍파를 다 견뎌낸 맨발의 디바가 들려주는 담담함과 넉넉함이 부재중인 모든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는 관객들에겐 다소 평이 엇갈렸지만 비평가들에게선 일치된 찬사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난해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소 어수선한 앞부분을 지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작품이죠.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를 정신없는 축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그런 면모는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비극적인 현대사를 겪은 발칸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영화 속 난해함과 어수선함마저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밀 쿠스트리차는 베를린 영화제, 베네치아 영화제, 깐느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감독이죠. 그의 성공엔 많은 작품을 함께한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목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그랬는데 특히 이 곡의 여운이 꽤 길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언더그라운드에 흐르던 곡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제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카보베르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이죠. 그나저나 이번 월드컵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던 카보베르데 팀 정말 저는 정말 응원했습니다.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더 한 곡 전해드리죠. 세자리아 에보라가 월드뮤직의 대표 아티스트들과 듀엣곡을 실은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는데요. 세자리아 에보라 and 점점점이라는 음반에서 역시 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의 가수 이스마엘로와 함께 노래한 곡을 전해드리죠. 아프리카 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라는 곡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자신의 언어로 또 이스마엘로는 자신의 언어로 노래합니다.

아프리카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세사리아 에보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세사리아 에보라와 세네갈 출신의 이스마일로의 듀엣 곡이었습니다. 1606번 쓰시는 분, 카보베르데가 32강에 가길 원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정말 32강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추셨네요. 네, 1606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시우의 노래였어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정치인이기도 하죠.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쥐우베르투 시우의 노래 가운데 단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해 라는 곡이었어요. Preciso aprender a ser 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귀에 익은 멜로디죠. 미우통 나슈멘뚜가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 드라베시아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죠. 그 곡의 영어 버전입니다. Bridges. 영어 버전의 제목이 Bridges고요. 원제가 드라베시아, 건너가다 항해라는 의미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멕시코계 라틴, 미국의 라틴 재즈 뮤지션 피터, 그러니까 피터 에스코베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비 온 뒤 맑게 갠 저녁, 주렁주렁 달린 포도와 올망졸망 붉은 열매가 달린 한 그루 사과나무가 서 있는 마당. 그 풍경 속에 새음의 음악이 퍼져나가면 식물들도 함께 귀 기울이는 것만 같습니다. 식물도 좋아하는 새음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정말 초록빛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그렇죠? 네, 초록빛 가득한 사진 감사드리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음과 함께 있다고 칭찬과 덕담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산골에서 꽃들과 함께 듣고 계신 5366번 쓰시는 분, 남편과 딸과 다 같이 듣고 있다는 7710번 쓰시는 분, 그리고 퇴근길에 함께 하시는 3236번 쓰시는 분, 새음은 편한 친구 같다고 해주신 6947번 쓰시는 분, 오랜만에 생방송 듣고 있다는 9783번 쓰시는 분, 또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위로받았다고 해주신 0482번 쓰시는 분까지 모두 여섯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72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귀에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익숙한 게 참 편하네요. 그러면 저도 용기를 내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정해 주셨어요.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입니다. 영국 출신의 가수,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한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전해드리죠. 이 곡은 원래 북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밴 모리슨이 불렀던 곡이 원곡이죠. 그 곡을 로드 스튜어트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었는데 오늘은 MTV Unplugged Live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테너죠. 오페라와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테너 가수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였습니다. 일미오 미라콜로, 그대는 나의 기적이라는 곡, 로마노 무스마라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백년 만에 들어봅니다. 하셨어요. 김수연 씨, 그리고 지동민 씨도 오 모나코라고 하셨는데, 여름이면 뭐 한 몇 번은 듣고 넘어가게 되는 곡이죠. 모나코, 괄호 안에 부제가 있습니다. 28 degrés à l'ombre, 그러니까 그늘에서 28도라는 부제가 있는 모나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름 음악이죠. 한여름의 그 더운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장프랑스와 모리스, 아주 그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 장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한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MTV의 Unplugged Live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프렐루드 D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의 15, 빗방울 전주곡이죠.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Jean-Philippe Collard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디플렛장조 작품 번호 28의 15 장필립 골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음반 선물 당첨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아주 정성 가득한 사연으로 LP를 신청하신 분이네요. 요즘 음악 한 곡 제대로 못 듣는 정신없는 날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끔 늦은 저녁 집안일 마치고 조용한 시간 보낼 때면 빌 에반스를 찾게 된다고도 하셨네요. 1281번 쓰시는 분의 첫 빌 에반스 LP 새 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D 당첨자는 힘들 때 빌 에반스의 You Must Believe in Spring 음반을 들으면서 그래 봄은 오는 거야 되뇌며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CD를 신청해 주셨네요. 4423번 쓰시는 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D 당첨된 4423번 쓰시는 분 그리고 LP 당첨된 1281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냐 알마인데요. 브라질의 퍼커셔니스트, 퍼커션과 또 노래도 하는 뮤지션입니다. 발지뉴 아나스타시우의 나의 영혼 들어보시죠.

하바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매우 독특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일기라기보단 독특한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일기가 시작된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앤디 워홀은 다양한 사격의 인사들과 파티를 하며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 이것을 영수증만으로는 증빙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자 비서를 고용해서 매일 아침 9시에 전날 자신이 만난 사람, 있었던 일과 그 순간의 감정, 세세한 비용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기록을 담당했던 팻 해켓이 이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출간했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관통하는 뉴욕 문화예술계의 가장 생생한 증언록이 됐죠. 물론 이 일기 속에는 기계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앤디 워홀의 뒷모습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요즘 뜻밖에도 사람들이 다시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처럼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어야 하는 일기도 아니고 일상과 예술 사이에 어느 지점쯤 되는 기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것이 AI 시대의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고 어느 시대에나 기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있었다는 시각도 있긴 하더군요. 앤디 워홀의 일기가 말해주듯 기록이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라고 하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자료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줄 수 있지만 나에 관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기록들이 쌓여 내가 된다는 건 여러 경험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록은 또한 그 하루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죠. 기록을 기분의 운동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내어 걷고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자신을 위해 짧은 시간을 내어 기록하는 건 마음의 근력을 다지는 일, 기분의 운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앤디 워홀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루한 것들을 모아두면 결국엔 지루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기록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어느 한 장면을 포착해서 영화감독이 필름을 편집하듯 편집해보는 것. 신 앞에서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듯 나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지루한 것들 속에 빛나는 우리들의 기록이 하나씩 쌓이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앤디 워홀의 독특한 일기에서 기록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이었죠. 아쿠아, 물이라는 의미죠. 이 아쿠아, 사카모토 류이치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 오퍼스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헨리 퍼셀의 An Evening Hymn, 저녁성가, The Night Is Come, 밤이 오다 전해드리죠. 수산나 왈룸러, 그러니까 발룸으로라는 노르웨이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지오바나 베시의 바로크 하프 연주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헨리 퍼셀의 An Evening Hymn, 저녁 성가, 수산나 발루무라의 노래, 지오바나 베시의 바로크 하프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롤랑 디앙스의 기타 연주로 사랑의 찬가 임날라무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에르빈 슐호프의 현악 4중주를 위한 5개의 소품, 맨델스존의 현악 8중주 등이 연주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5월 런던 위그모 홀 음악회에는 두 개의 현악 4중주단이 무대에 섭니다.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이 이번 음악회의 주인공인데요. 모딜리아니 콰르텟은 지난 2003년에 창단된 프랑스의 4중주단입니다. 따스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을 담은 연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리고 함께 출연한 레온 코로 콰르텟,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2022년에 위그모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명성을 얻은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이 각기 한 곡씩 연주를 한 후에 마지막에는 두 4중주단이 함께 맨델스존의 현악 8중주를 선보입니다. 먼저 첫 곡으로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호아킨 투리나의 투사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투사의 기도라는 작품은 1925년에 작곡된 곡인데요. 작곡가 투리나가 어느 날 목격한 투사의 기도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관중의 환호와 축제의 소음이 들려오지만 작은 예배당에서는 투우사가 아주 고요하게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작곡가 투리나는 바로 이제 들으실 투우사의 기도를 작곡했죠. 투우사의 간절한 기도가 음악으로 표현된 곡입니다. 본래는 류트 사중주곡으로 작곡했지만 이후에 현악 사중주와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했습니다. 자, 그럼 호아킨 투리나의 투우사의 기도 작품 번호 34를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호아킨 트리나의 투우사의 기도 작품 번호 34를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홀에서 펼쳐진 실내악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모딜리아니 콰르텟뿐만 아니라 레온 코로 콰르텟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레온 코로 콰르텟은 지난 2019년에 베를린에서 창단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2022년 위그모홀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표현력을 갖춘 사중주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레온 코로라는 단체 이름은 에스페란토어로 사자의 심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레온 코로 콰르텟 다음 곡으로 에르빈 슐호프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을 연주하는데 이 곡은 1924년 살츠부르크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세즈의 요소와 풍자적인 특징이 담긴 곡인데 모두 다섯 개의 짧은 춤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전통 춤곡을 좀 패러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1악장은 비엔나 왈츠, 2악장 세레나데, 3악장은 체코 민속음악, 4악장 탱고, 그리고 5악장 타란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에르빈 슐호프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을 레온 코로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에르빈 슐호프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을 들으셨습니다. 제1곡 비엔나 왈츠부터 마지막 제5곡 타란텔라까지 전곡 연주의 레온 코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코로 콰르텟이 각기 한 곡씩 연주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두 사중주단이 다 함께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를 연주합니다. 이제 들으실 멘델스존 현악 8중주는 16살의 펠릭스 멘델스존이 작곡한 아주 놀라운 걸작이죠. 이 곡은 멘델스존의 친구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에드와르트 리츠에게 헌정됐습니다. 일찍이 비평가 콘라드 윌슨은 이 작품을 두고 젊은 활력, 빛나는 완성도, 그리고 완벽함이 결합된 19세기 음악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작품은 실내악 문헌에서 아주 보기 드문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 콘포코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2악장은 안단테,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레지에리시모, 4악장 프레스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20 전악장을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코로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8대의 현악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풍성한 음향과 아름다운 선율이 참 듣기 좋은데요. 연주에는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준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은 앙콜로 멘델스존의 8중주 곡의 한 악장을 다시 한번 연주합니다. 이 8중주 곡에서도 특히 멘델스존 특유의 아주 가볍고 신비로운 음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3악장 스케르초 악장을 연주합니다.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의 연주로 멘델스존 현악 8중주 E플랫 장조 가운데 스케르초 들으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스케르초 알레그로 레치에리시모 들으셨습니다.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레온 코로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지난 5월 25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8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112 전 4악장 모두 들으시겠습니다.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8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112 전악장을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창문을 열어 비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하늘은 흐려있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회사까지 출근만 하면 우산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장마라는 시기가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얼마 전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편의점에서 샀던 투명 비닐우산을 꺼내 들고 집을 나섭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마른 바닥에 갑자기 툭툭 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가 흩날리는가 싶더니 금세 빗방울이 굵어지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펼칩니다. 빗소리에 맞춰 우산이 들썩들썩. 그때 횡단보도에서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이 급하게 말을 겁니다. 지하철역까지만 우산을 씌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산 손잡이를 살짝 옆으로 옮겨 한 우산 아래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은 걸음을 걷습니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횡재를 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 사람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계단 아래로 사라집니다. 우산을 접습니다. 툭툭툭 우산을 흔들어 빗물을 털어냅니다. 출근길이 즐겁네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하대응곡 못 잊어입니다. 테너 김우경입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습니다. 김금분 씨 오동일곡 대숲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 씨 하대응곡 못 잊어였는데요. 테너 김우경의 노래였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곡 수선화,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이기철 씨 김동환곡 그리운 마음, 소프라노 강미자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동명씨 김동진곡 수선화,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이기철씨 김동환곡 그리운 마음, 소프라노 강미자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김영랑씨 안재성곡 모란이 피게까지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이면 흔히 밀가루 음식을 찾는다. 한의학에 의하면 밀 성분에는 비로 가라앉은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절로 찾게 되는 거라고 한다. 빗소리가 기름에 전 부치는 소리랑 비슷해서 찾는 거란 주장도 있다. 반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선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아픈 날에 쌀을 약으로 먹었다. 쌀을 위에 특히 좋은 이국적이고 값비싼 약재로 약국에서 팔기도 했다. 먼 나라나 지역에선 매일 먹는 주식을 특별한 날만 먹는 특식이나 약으로 삼은 건 동서고금 크게 다르지 않은 음식과 거리 간의 특별 역학이 아닐지 모르겠다.

음식이 됐든 음악이 됐든 장마철이나 폭염을 달래줄 나만의 특별 비책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추 리용번호 315 여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에이드리안 챈들러가 이끄는 영국의 고음악 앙상블입니다. 라세레니시마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이 당신의 밤과 음악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시작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주 동안 또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피아노 반응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바이올린 그리고 내일 첼로 목요일 관악 그리고 금요일 아다지오의 음악들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사랑받는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집중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설 특집 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의 상소가 저희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똑같은 음악을 똑같이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다시 한번 정비해서 2.0 버전으로 함께하는 것이니 들으신 분들도 아마 다시 들으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계절도 다르니까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들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8531번 오늘따라 긴 하루가 유독 버거웠는데 당신의 밤과 음악 10시 돼서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어제 피아노 모음곡들 어릴 때 자주 듣던 정겨운 곡이었습니다. 저희 피아노 학원에서 흐르던 음악들 또 묶어서 보내드렸었죠. 그때 들으셨습니다. 괜히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은 또 타임머신이기도 하죠. 과거로 나를 데려다주고 그리움을 또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아노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올린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싹 4014번 안녕하세요. 밤과 음악 사이 처음 두드려봅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합니다. 항상 평온한 밤 되세요 하셨는데 아주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잘 걸리셨습니다. 저희 정확한 명칭은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는 없습니다. 사이는 빼고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청취율 조사 전화에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는 빼주십시오. 김혜림 씨, 아 오늘도 물드는 날인가요? 하셨는데 늘 매일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물들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진 씨, 설 특집 때도 너무너무 좋았었죠? 어제 피아노의 향연 풍성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같은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해서 매번 같은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특별히 더 맛있는 그런 재료들을 추가했습니다. 2.0 특집입니다. 8503번 그저 힐링입니다 하셨고 8631번 새싹이신데요. 어제 피아노 특집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곡 다음에 좋은 곡 그 다음에 또 좋은 곡 습하고 무더운 여름밤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요? 다시 듣는 5세기 클래식 귀호강하느라 잠은 저만치 물러가 버렸습니다.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마 오늘도 이 잠이 물러가지 않을까 쉽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소품곡 다섯 곡을 먼저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브르작의 유모레스크, 다니엘 게드의 바이올린,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 이어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이스트반 하이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지는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살바토레 아카루도의 바이올린, 라우라 만치니의 피아노,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레이타,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엠마뉴엘 베이의 피아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틴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마크 네이크럭의 피아노입니다.

데브로작의 유모레스크,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봉쇄의 작은 별,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들으시면서 모르는 곡이 없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시의 바이올린 음악 세 곡입니다. 첫 곡,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 G단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올리비아 라두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시의 바이올린 세 곡이었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 G단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올리비아 라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몬티의 샤르다슈, 로비 라카토슈의 바이올린과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시의 바이올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이었습니다. 사라장의 바이올린, 플라시드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야자와 겐지의 시집 비에도 지지 않고의 한 페이지입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 8월 27일 일본 이와테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전당포를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미야자와 겐지는 가업을 싫어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을 향한 깊은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민으로 그는 교사를 하다 그만두고 농촌에 정착해서 평생 농촌 계몽 운동 등에 힘썼습니다. 동시에 작가가 되어 시와 소설도 발표했죠. 하지만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37살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사후에 동화 은하철도의 밤이며 시 비에도 지지 않고 등이 재평가되면서 그는 일변의 대표 작가가 됐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갖고 욕심은 없고 절대로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네.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야채 조금을 먹고 여러 가지 일에 자신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네. 들판의 소나무 숲 그늘에 조그마한 이영지붕 오두막집에 살며 동쪽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 가서 간호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볕단을 저어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마오라고 달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시시할 뿐이니 그만두라고 말리고 가물 때는 눈물 흘리고 찬여름엔 허둥지둥 걸으며 모두에게 바보라 불리고 칭찬받지 못하고 근심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네.

담의한 페이지 오늘은 미야자와 겐지의 시집 비에도 지지 않고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훌륭한 DJ 한 분과 생일이 같다는 것을 오늘 또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이터널리 이쿠코 가와이의 바이올린, 그의 음악, 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작품 42의 3입니다.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쉐롤드 두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로망스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에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안톤 루빈슈타인의 로망스 작품 44-1,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두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루빈슈타인의 로망스 작품 44-1, 그 전에 들으신 곡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대의 바이올린으로 함께하는 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바흐의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중에서 1번 프렐루디오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G단추 작품 1, 이사 펄만의 바이올린입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G단조 작품 1,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전해드리신 곡 바흐의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중에서 1번 프렐리듀오 힐러리안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다시 듣는 특집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오늘 바이올린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바이올린으로 함께하는 로망스 음악 두 곡입니다. 스벤센의 로망스 G장조 작품 26, 강동석의 바이올린, 에이드리안 리퍼가 지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고요. 이어서 스비리도프의 올드 로망스, 김지연의 바이올린입니다.

세변센의 로망스 G장추 작품 26, 강동석의 바이올린, 에드리언 리퍼가 지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방송 교향악단이었고요. 이어서 스비리도프의 올드 로망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음악입니다.

커트 베스토의 음악이었습니다. 과리네리와 함께 바이올린의 명기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고르 그루프만의 바이올린, 그랜트 가이스만의 기타였습니다. 오늘 이제 한 곡 남았습니다. 나이젤 헤스의 음악,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 중에서 레이디스 앤 라벤더입니다. 조슈아 베르 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제레스의 음악,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 중에서 Ladies in Lavender, 조슈아 베르 바이올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오늘 바이올린 편 이렇게 마칩니다. 다시 듣는 오색의 클래식에 물들다, 내일 첼로 편입니다. 뭔가 이 습한 날씨에 이 여러분의 공간에 제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 그는 사물 자체보다 빛이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흐르는 센강을 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렸죠. 같은 풍경이라도 아침과 저녁, 맑은 날과 흐린 날,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그런 빛의 변화를 한 점의 그림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센강 위에 배를 개조한 수상 작업실을 띄우고 같은 풍경을 수없이 바라보며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표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문해는 1896년부터 1897년 여름까지 지베르니 근처 센강에서 새벽마다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맑은 날뿐 아니라 비오는 날에도 붓을 들었죠. 그래서 연작 시리즈 센강의 아침에는 비 내리는 센강의 아침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이 그림을 함께 본다고 해도 느끼는 인상은 서로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걸 다르게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한번 궁금해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비 내리는 풍경을 그리고 있을까?

에릭 사티의 주투부 그대를 원해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샤 부티봉의 목소리였고요. 크리스티안 비엘라 마르카의 첼로, 수산 만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들으셨어요. 비단 그림만 그런 건 아니죠. 같은 음악, 같은 목소리를 들어도 사람마다 떠올리는 장면, 또 표정이 다 다를 텐데 오늘 한 시간 같은 음악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지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멘델스존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카이네포인데 엘더 셔넨 듣겠습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의 목소리고요.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니 호제 장미였습니다. 도이치 번호 745번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멘델스존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테너 마크 패드모어의 목소리 오이게나스티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서 쏴 하는 소리가 한 30분 계속 났어요. 이영선님 또 저희 동네는 간지럼비가 지나갔어요. 김은경님, 간지럼비. 어감이 참 귀엽네요. 뭔가 사르르 이렇게 녹듯이 간질간질 내리는 비 같은데 두 분께 이 곡 어떨까요? 미셸 르그랑의 쉘브로의 우산 레 바가블리드 쉘브로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루트바일의 Speak Low, 나지게 말해요 들으셨습니다. 뮤지컬 원터치 오브 비너스의 넘버였죠. 막스 라베의 목소리,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앞에서는 미셸 르그랑의 쉘브로의 우산,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노래로 각각 들으셨습니다. 한 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반갑고 아쉬운 마음에 본방송, 재방송 다 챙겨 들었어요. 4574 쓰시는 분. 너무 반갑네요. 얼마나 그리웠던 목소리인지 클래식 FM 꼭 돌아와 주세요. 3636 쓰시는 분. 감사드려요. 아직 내일까지 하루 더 남았습니다. 알차게 좋은 음악 꽉꽉 담아드리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존 레논의 Imagine,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간다고 했더니 이진희님이 냉정하시다, 조용히 가시겠다뇨 라고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홍소연 아나운서 안부 궁금하시죠? 방금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감사해요 라고 문자 보내줬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홍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노래 날개 위에 음악 들으실 수 있어요.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가운데서 두 곡 골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피안제로 라 소르데 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이 곡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이어서는 아킬라의 아리아죠. 두세이 일꼬르디 게스터꼬레, 당신은 내 마음속의 연인이요. 이 곡은 바리톤 일데브란도 나르칸젤로의 음성으로 각각 들어보시죠.

소리야, 두세의 일거리디 캐스터거래, 당신은 내 마음속 연인이요, 바리톤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의 음성, 페데리코 마리아 사르델리가 지휘한 모두 안티쿠오의 연주였습니다. 앞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였죠. 피안젤로 라소르데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노래였고요. 크리스티나 플로하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택시에서 노래 날개 위에 나오네요. 반가워서 인사드렸어요. 윤혜섭님. 야, 또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인연으로 우리가 또 만나네요. 기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팥빙수 나눠 먹고 바닷가 그늘 아래서 쉬며 노래 날개 위에 함께하고 있어요. 권미류님. 이 곡이면 더 시원하실 것 같아서 어떨까 싶어 보내드립니다. 포레파 받는 작품 50번, 탈리스 챔버 콰이어의 음성이고요. 브란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 50번 들으셨습니다. 달리스 챔버 콰이어의 음성이었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4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대표적인 중세 성모 안티폰 가운데 하나로 아베 레지나 카일로룸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라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아드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주님 봉헌 축일인 2월 2일 다음 날부터 성주간 성목요일까지 사순 시기에 부르는 성모 안티폰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기인 만큼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성모 마리아를 함께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안티폰은 중세부터 전해 내려오며 르네상스의 팔레스트리나와 빅토리아, 바로크의 조반니 레그렌치, 또 고전주의의 모차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널리 불리고 있죠. 그 가운데 17세기 베네치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조반니 레그렌치. 레그렌치는 비발디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로 말년에는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에서 악장을 지냈죠. 그의 음악은 풍부한 선율미와 극적인 감정 표현, 그리고 초기 바로크의 자유로운 형식과 후기 바로크의 질서감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안티폰이란 시편이나 성가의 앞뒤에서 응답 형식으로 부르는 짧은 성가를 말합니다. 레그렌치는 오페라도 작곡했기 때문에 종교음악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아름다운 선율을 풍부하게 담아냈죠. 그래서 그의 아벨레지나 칼로룸은 단순히 기도문을 읊조리는 음악이 아니라 성모를 향한 사랑과 경외를 노래하는 작품처럼 들립니다.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노래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청원을 담은 성모 안티폰. 조반니 레그렌치의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아베 레지나 카일로룸입니다.

참 아름다운 성모 안티폰이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 조바니 라그란치의 하늘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또 메조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오가 함께 불렀고요. 앙상블 아르타 세르세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레산드로 그란디의 곡을 이어드리죠. 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의 연주입니다.

알레산드로 그란디의 오 꽝투 폴크라에스, 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르네 야콥스와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가 함께 했고요. 이제 오늘 끝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엘가의 살리더머르, 사랑의 인사, 몽키5의 휘파람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장마철에 꼭 필요한 건 덜어내는 일입니다. 눅눅해지지 않도록 공기가 통할 길을 열어주려면 공간이 적당히 비어 있어야 하죠. 너무 많은 것이 공간을 메우지 않도록, 서로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가득 들어찬 생각도 좀 덜어내고,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거리를 좀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마의 본질은 정체전선이죠. 정체되어 비를 쏟고 습기를 몰아오는 정체전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여있지 말고 어디로든 흐르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시간처럼, 바람처럼, 음악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속 좋은 자리로 흘러가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A Wind with No Nam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바람이 되겠죠. 양방언의 곡이었어요. 양방언이 몽골에 갔다가 그 몽골의 대평원에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이었는데요. 목소리가 있었죠. 내몽골 출신의 가수 치치크마의 목소리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OST 가운데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최영임 씨, 첫 곡부터 마음을 촉촉히 오솔길을 산책하는 나그네가 그려지네요 라고 하셨네요. 또 홍성민 씨, 이제 찐 더위 시작 같습니다. 여의도 무지 더워요. 시원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정말 더웠죠. 네, 오늘 보니까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서울엔 올랐던데요. 저도 오후에 땀 많이 흘렸습니다. 네, 다음 곡들도 바람에 대한 곡들 준비했으니까요. 시원한 바람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풍성한 선물들도 있죠.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요.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이어드릴 두 곡 먼저 들으실 바람 음악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합창곡이죠. 이 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였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막스 스타이너의 곡이죠. 뭐 영화 막사의 길이 남을 명곡이기도 하고요. 1939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타라의 테마를 오늘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합창곡이죠. 리 아란치 올레차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무한감사님, 아이디를 그렇게 쓰시는군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지하철에서 새 음을 들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 이어폰을 빼고 공연장에 온 듯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히려 이어폰을 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6656번 쓰시는 분, 꺄! 하고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KBS 사랑해요 라고 하셨네요. 클래식 채널은 아니지만 KBS 가요 무대를 애청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당첨 문자가 왔답니다. 출발부터 새음 그리고 당밤까지 KBS를 애청하는 제게 그리고 부모님께 큰 선물 보내주셔서 KBS 대표 프로그램 새음에 감사 문자 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저도 KBS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기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KBS가 기쁨을 드렸다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기쁨 두 배 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곡,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해서 일찌감치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먼저 이주호 씨, 음력 5월 23일로 아내 조용복의 칠순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동갑인 우리 부부는 생일이 빠른 아내가 먼저 칠순을 맞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70을 맞아 당황스럽지만 세월을 실감합니다.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나이,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며 우리 부부가 애청하는 새음이 아내의 칠순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 음악을 청하셨고요. 그리고 이희승 씨, 사랑하는 아내의 45번째 생일입니다. 유방암을 이겨냈다 재발했지만 다시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고 복직까지 성공한 아내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포레스텔라의 노래 청하셨네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내분 두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승 씨께서 정하신 곡, 우리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이죠. 포리스텔라의 엔젤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어서 라라 파비앙이 노래하는 아다지오, 그 지아조토의 아다지오를 라라 파비앙이 노래합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벨기에 출신의 가수죠. 캐나다 퀘벡에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세계적인 가수로 요즘에는 크로스오버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죠. 라라 파비앙이 노래한 아다지오, 지아조토의 아다지오를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남성 크로스오버 사중창단 포레스텔라의 노래 엔젤이었습니다. 이 곡은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었죠. 21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제가 몇 년째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오늘 검사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이제는 1년 있다 오라고 하셔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네요. 아, 네. 아, 저도 똑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네,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뭐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시기도 해서 6개월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좋아지셨다니 네. 잘 됐네요. 정말. 네. 잘 걸어 다니시고 세상의 모든 음악도 늘 함께 하시고요. 좋은 소식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축하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입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북을 포함한 두 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Portrait in Jazz, 그리고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고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숙한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샵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 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LP와 CD에 수록된 연주 한 곡 어제에 이어서 더 전해드리죠. 빌 에반스 트리오, 빌 에반스의 피아노, 스콧 라파로의 베이스, 폴 모시안의 드럼 연주로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전해드리죠.

음악은 여행과 같아서 가끔 우리를 아주 먼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 같은 곳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곳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죠. 이번 월드컵에서 카보베르데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고 했지만 세자리아 에보라, 바오와 데오필로 샹트레를 아는 우리는 좀 흐뭇했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영화 언더그라운드에 흐르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려봅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는 에미르 쿠스트리차 감독이 영상에 담은 유고슬라비아 현대사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죠. 이 영화에 흐르던 세자리아 에보라의 아우센시아가 참 좋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칸의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가 빚어낸 쓸쓸한 탱고풍 멜로디에 세자리아 에보라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인 데오필로 샹트레가 노랫말을 붙인 곡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십 년간 지하세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의 암울한 삶에 흐르던 곡입니다. 아우센시아는 우리말로 부재를 의미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상태, 떠나간 연인의 빈자리, 지상의 공간에 부재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잃어버린 곳의 다른 이름. 영화 언더그라운드의 상황에 너무도 잘 맞는 제목이죠.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 먼 거리를 날아갈 텐데 그러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부재란 없을 텐데 노래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한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퍼져갑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늘 서글픔도 일상이라는 듯 덤덤하게 노래하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은한 위로를 줍니다. 고향 바닷가를 걸을 때처럼 무대 위에서 늘 맨발이었던 그녀. 삶의 풍파를 다 견뎌낸 맨발의 디바가 들려주는 담담함과 넉넉함이 부재 중인 모든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는 관객들에겐 다소 평이 엇갈렸지만 비평가들에게선 일치된 찬사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난해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소 어수선한 앞부분을 지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작품이죠.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를 정신없는 축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그런 면모는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비극적인 현대사를 겪은 발칸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영화 속 난해함과 어수선함마저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밀 쿠스트리차는 베를린 영화제, 베네치아 영화제, 깐느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감독이죠. 그의 성공엔 많은 작품을 함께한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목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그랬는데 특히 이 곡의 여운이 꽤 길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언더그라운드에 흐르던 곡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제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카보베르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이죠. 그나저나 이번 월드컵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던 카보베르데 팀, 정말 저는 정말 응원했습니다.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더 한 곡 전해드리죠. 세자리아 에보라가 월드뮤직의 대표 아티스트들과 듀엣 곡을 실은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는데요. 세자리아 에보라 and 점점점이라는 음반에서 역시 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의 가수 이스마엘로와 함께 노래한 곡을 전해드리죠. 아프리카 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라는 곡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자신의 언어로, 또 이스마엘로는 자신의 언어로 노래합니다.

아프리카 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세사리아 에보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세사리아 에보라와 세네갈 출신의 이스마일로의 듀엣 곡이었습니다. 1606번 쓰시는 분, 카보베르데가 32강에 가길 원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정말 32강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추셨네요. 네, 1606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매일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유베르토 지우의 노래였어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정치인이기도 하죠.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베르토 지우의 노래 가운데 단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해 라는 곡이었어요. Preciso aprender a ser 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귀에 익은 멜로디죠. 미우통 나슈멘뚜가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 트라베시아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죠. 그 곡의 영어 버전입니다. Bridges. 영어 버전의 제목이 Bridges고요. 원제가 트라베시아, 건너가다 항해라는 의미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멕시코계 라틴, 미국의 라틴 재즈 뮤지션 피터, 그러니까 피터 에스코베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비 온 뒤 맑게 갠 저녁, 주렁주렁 달린 포도와 올망졸망 붉은 열매가 달린 한 그루 사과나무가 서 있는 마당. 그 풍경 속에 새음의 음악이 퍼져나가면 식물들도 함께 귀 기울이는 것만 같습니다. 식물도 좋아하는 새음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정말 초록빛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그렇죠? 네, 초록빛 가득한 사진 감사드리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음과 함께 있다고 칭찬과 덕담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산골에서 꽃들과 함께 듣고 계신 5366번 쓰시는 분, 남편과 딸과 다 같이 듣고 있다는 7710번 쓰시는 분, 그리고 퇴근길에 함께 하시는 3236번 쓰시는 분, 새음은 편한 친구 같다고 해주신 6947번 쓰시는 분, 오랜만에 생방송 듣고 있다는 9783번 쓰시는 분, 또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위로받았다고 해주신 0482번 쓰시는 분까지 모두 6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72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귀에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익숙한 게 참 편하네요. 그러면 저도 용기를 내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정해 주셨어요.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입니다. 영국 출신의 가수,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한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전해드리죠. 이 곡은 원래 북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밴 모리슨이 불렀던 곡이 원곡이죠. 그 곡을 로드 스튜어트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었는데 오늘은 MTV Unplugged Live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테너죠. 오페라와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테너 가수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였습니다. 일미오 미라콜로, 그대는 나의 기적이라는 곡, 로마노 무스마라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100년 만에 들어봅니다 하셨어요. 김수연 씨 그리고 지동민 씨도 오 모나코라고 하셨는데, 여름이면 뭐 한 몇 번은 듣고 넘어가게 되는 곡이죠. 모나코, 괄호 안에 부제가 있습니다. 28 degrés à l'ombre, 그러니까 그늘에서 28도라는 부제가 있는 모나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름 음악이죠. 한여름의 그 더운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장프랑스와 모리.

우리 샹프란스와 모리스의 모나코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한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MTV의 Unplugged Live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프렐루드 D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15 빗방울 전주곡이죠.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Jean-Philippe Collard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디플렛장조 작품 번호 28-15 장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음반 선물 당첨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아주 정성 가득한 사연으로 LP를 신청하신 분이네요. 요즘 음악 한 곡 제대로 못 듣는 정신없는 날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끔 늦은 저녁 집안일 마치고 조용한 시간 보낼 때면 빌 에반스를 찾게 된다고도 하셨네요. 1281번 쓰시는 분의 첫 빌 에반스 LP 새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D 당첨자는 힘들 때 빌 에반스의 You Must Believe in Spring 음반을 들으면서 그래 봄은 오는 거야 되뇌며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CD를 신청해 주셨네요. 4423번 쓰시는 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D 당첨된 4423번 쓰시는 분 그리고 LP 당첨된 1281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냐 알마인데요. 브라질의 퍼커셔니스트, 퍼커션과 또 노래도 하는 뮤지션입니다. 발지뉴 아나스타시우의 나의 영혼 들어보시죠.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매우 독특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일기라기보단 독특한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일기가 시작된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앤디 워홀은 다양한 사격의 인사들과 파티를 하며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 이것을 영수증만으로는 증빙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자 비서를 고용해서 매일 아침 9시에 전날 자신이 만난 사람, 있었던 일과 그 순간의 감정, 세세한 비용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기록을 담당했던 팻 해켓이 이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출간했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관통하는 뉴욕 문화예술계의 가장 생생한 증언록이 됐죠. 물론 이 일기 속에는 기계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앤디 워홀의 뒷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요즘 뜻밖에도 사람들이 다시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처럼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어야 하는 일기도 아니고 일상과 예술 사이에 어느 지점쯤 되는 기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것이 AI 시대의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고 어느 시대에나 기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있었다는 시각도 있긴 하더군요. 앤디 워홀의 일기가 말해주듯 기록이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라고 하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자료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줄 수 있지만 나에 관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기록들이 쌓여 내가 된다는 건 여러 경험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록은 또한 그 하루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죠. 기록을 기분의 운동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내어 걷고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자신을 위해 짧은 시간을 내어 기록하는 건 마음의 근력을 다지는 일, 기분의 운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앤디 워홀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루한 것들을 모아두면 결국엔 지루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기록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어느 한 장면을 포착해서 영화감독이 필름을 편집하듯 편집해보는 것. 신 앞에서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듯 나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지루한 것들 속에 빛나는 우리들의 기록이 하나씩 쌓이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앤디 워홀의 독특한 일기에서 기록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이었죠. 아쿠아, 물이라는 의미죠. 이 아쿠아, 사카모토 류이치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 오퍼스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헨리 퍼셀의 An Evening Hymn, 저녁 성가, The Night Is Come, 밤이 오다 전해드리죠. 수산나 왈룸러, 그러니까 발룸으로라는 노르웨이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지오바나 베시의 바로크 하프 연주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헨리 퍼셀의 An Evening Hymn, 저녁성가, 수산나 발루무라의 노래, 지오바나 베시의 바로크 하프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롤랑드 양스의 기타 연주로 사랑의 찬가 임날라무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 지휘하는 남소독 방송교향악단의 1971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막스 레고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보노 513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콘코그니티가 함께합니다.

희대악 연주의 대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와 아망딘 베이어가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끌었던 음반이죠. 내용 역시 훌륭하고요. 수많은 음반상을 수상한, 거의 모든 음반상을 수상한 음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번호 513,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티가 함께 했습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막스 레거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막스 레거의 진지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명작 가운데 하나죠. 브람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레거인데요. 역시 심각한 그런 심오한 음악을 구사했던 레거. 40대 중반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피아노 협주곡은 좀처럼 연주되지가 않았는데 이 루돌프 제르킨이 어떻게 보면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잊혀져 있던 작품을 직접 연주를 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연주되는 레퍼토리로 격상이 됐습니다. 막스 레거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레고의 피아노 협주곡 F단추 작품 번호 114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명현주 명음반 집중감상곡 오늘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준비

맞습니다. 1번하고 3번이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인기 있는 곡이지만 4번 그에 못지않게 좋은 곡이고 또 인기 있는 곡이죠. 이 곡은 1841년 이 교향곡 1번과 같은 해에 작곡이 됩니다. 교향곡으로서는 두 번째 작품이고 또 실제로 이 해에 초연됐을 때는 제2교향곡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1교향곡과는 달리 평판이 좋지 않아서 슈만은 출판을 보류했고요. 1846년에 만든 작품 60일 2교향곡으로 되고 이 곡은 1851년 12월에야 디셀도르프에서 금관 부분을 개작해서 제4교향곡으로 출판이 됩니다. 최초의 원고는 브람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노력으로 1891년이 돼서야 출판이 됩니다. 이 곡의 특징은 각 악장이 연속해서 연주하게 되는 것으로 원래 교향적 환상곡이라는 표지였습니다. 또 각 악장 간의 연관성이나 각각의 구성에도 흥미로운 특징이 인정되는 슈만의 대표작입니다. 베토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 주의하는 남소독 방송교향악단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번호 120 엘리아우 임바리지아는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번호 18-3 주스케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D장조 작품 번호 18의 3 주스케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금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음악엔 고음과 저음, 멜로디와 박자가 있죠. 작은 피리가 있다면 묵직한 검은 고도 있는 것처럼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 숨을 불어넣는 관악기, 화음을 이루는 현악기가 있어 조화로운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소리, 모양, 연주 방법 어느 하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음악이 완성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마다의 개성만큼 아름다운 어울림을 기대해 볼까요? 첫 곡 길놀이, 그림의 연주입니다.

그림의 연주로 길놀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어울림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함이 모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씩씩한 소리가 처음엔 호수에 있는 물결인가 했더니 맑고 고운 음색 자세히 들으니 꿰어놓은 구슬인 듯 곡이 끝나고 남은 음향이 바람에 실려가니 봉황새 울음소리가 구름 저편에서 울리는 듯 하구나. 조선시대의 성운의 시였습니다. 여기엔 제목으로 긴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화백의 검은 고섬씨가 한 시대에 빼어나니 내가 듣고 매우 즐거웠다. 이에 한 군이 시르를 퍼달라고 매우 간청하기에 술자리에서 절고 한 수를 주어 그 정성에 답하였다. 악사 한화백의 검은고 연주는 호수에 있는 물결처럼 씩씩하고 꿰어놓은 구슬만큼 청아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남은 여운까지 봉황새가 오는 것만 같다고 했어요. 성운과 악사는 모두 서로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음악만큼 좋은 시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김영재 작곡 현침곡, 이형환 한민택의 검은고, 김영재 장구 반주입니다.

검은고와 장구의 깊은 울림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김영재 작곡 현침곡, 이형환 한민택의 검은고와 김영재 장구 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깊고 묵직한 여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의 자연의 풍경을 담은 어부사 함께 하시죠. 12가사 어부사 김희영의 노래입니다.

시미가사 어부사 김희영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과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 어우러지는 신화위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신화위 합주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했던 조화로운 어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악이었죠. 신화위 합주, 국립국악원 민속합주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래 휘모리 잡가의 생매잡아가 있습니다. 생매는 살아있는 매를 뜻하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매잡아 길 잘 들여 두 매로 꿩사냥 보내고 쉰말 구불굽통 갈기솔질 살살하여 뒷동산 울림송정에 말도 쾅쾅 박아 쉰말은 백마 즉 흰말입니다. 잡아서 길들인 매는 산골로 꽁 사냥을 보내고 백마는 잘 정돈해서 울창한 숲속 정자 같은 소나무에 말뚝을 박아 메어놓는단 말입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참바짓바 비사리바는 끊어지니 한 발 두 발 늘어나는 무대 소바로 메고 참바짓바는 지푸로 꼬아 만든 밧줄 비사리바는 쌀이 껍질로 만든 줄 무대소바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입니다.

머리 잡과 생매 잡아엔 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주섬주섬 얼른 냉큼 수이 빨리 잡아내요. 앞뒤 냇물을 오가는 물고기, 작으나 크나 모두 잡아내겠던 말인데요. 이어지는 사설에선 물고기들을 가지에 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이 동자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동자야, 어디서 날 찾는 손 오거든 내 먼저 나가 통속 보아. 딸 손님이건 똥매로 후리고, 아니 딸 손님이면 그물 막대, 피리 밥풀 지렁이, 안질 방석, 백개 칼, 초친 고추장 가지고 뒷여울로. 딸 손님은 내칠 손님, 백개 칼은 대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진짜 반가운 손님이 오면 여울가에서 물고기를 먹고 놀겠단 거죠.

0: 들방사 백개갈 초친 고추장가지 어디 녀로
1: 휘몰이 잡기 생매 잡아 박상옥의 소리였고요. 이어서 쌍화차 온돌하게 연주로 별달 흘림 함께 하시죠.

차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크로스오버 밴드 쌍화차 온 더 락의 연주로 별다를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독주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 함께하는 관현악도 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템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해봐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은요, 원일의 태평소와 장구, 양방원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양방원 작곡한 곡 제주의 왕자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세속 노래로 시작합니다. 오를란도 디 라소가 쓴 오, 내 사랑의 눈동자요 라는 곡인데요. 소프라노 레티치아 칼란드라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단체는 프란체스코 체라가 이끄는 앙상블 아르테 무스카입니다.

오를란도 디 라쏘가 쓴 이탈리아 세속 노래 오 내 사랑의 눈동자요로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레티치아 칼란드라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프란체스코 체라가 이끄는 앙상블 아르테 무지카였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리용번호 264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내 안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의 젊은 바로크 앙상블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팀 랑글로와 데 수아르트가 이끄는 르 콩스르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초, 리용번호 264,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팀 랑글로와 데 수아르트가 이끄는 르콩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 비렐은 프리데만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D장조, 파크번호 41번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프란체스코 코르티가 합시코드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일 뽀모도로와 함께 연주합니다.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감정 과다 양식을 대표하는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의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합시코드 협주곡 D장조 팔크번호 41 전악장이었는데요. 프란체스코 크루티가 합시코드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일 뽀모도로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존 다울랜드의 개구리 갈리아드 나이잘로스의 류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훈멜과 베토벤의 스승이었던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게오르크 알브레츠베르거의 사성부 디베르트멘토 G장조 함께 들어보시죠. 1악장 안단테, 2악장 미뉴에토 비바체,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미뉴에토, 마지막 5악장 피날레 프레스토까지 팔 레메스가 지휘하는 사바리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합니다.

요한 게오르크 알브레우스 베르거의 사성부 디베르트멘토 G장조, 팔 레메스가 이끄는 사바리아 바로크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로 1악장부터 마지막 5악장까지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조반니 바티스타 레알리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폴리아 작품 1번입니다. 앙상블 스트라바간차가 연주합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바티스타 레알리의 두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폴리아 작품 1번을 앙상블 스트라바간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를 주변의 나무가 도와주는 건데요. 캐나다의 한 식물학자는 이 중심에 어머니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무들의 가족 같은 끈끈함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바닥에 뻗어나간다고 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올해 6월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습도도 높지 않아서 쾌적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니까 늦은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배롱나무 꽃도 피어났습니다. 분홍색, 흰색, 보라, 빨강 이 여러 색깔의 품종 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분홍색, 그것도 진분홍색 꽃을 피운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꽃은 피고 지고 새로 피길 반복하면서 여름이 다 지나는 100일간 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백일홍나무 이렇게도 불립니다. 하늘이 흐리고 우중충한 날에도 큰 비가 지나는 날에도 배롱나무는 우리 곁에서 진분홍꽃을 피울 겁니다. 시인 문태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카미오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으로 28번이었습니다.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과 장 마르티농이 지휘한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꽃이 화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제주에 살면서 글을 쓰는 시인 문태준의 산문집 제목입니다. 잎사귀 위에 여름비가 내리는 장면을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빗방울의 심장이 뛰네. 잎사귀는 푸른 지면. 너에게 여름 편지를 쓰네. 잎사귀에 쓰는 여름 편지 같은 비가 서울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러운 마음은 환한 꽃으로 지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편지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써봅니다. 단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발음을 해보는데 제대로 된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이메일 말고 전자우편 말고 진짜 편지. 비 오는 날 편지 한 장 좋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엘가 사랑의 인사,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쇼팽 발라드 3번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베토벤의 면면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혁신의 실내악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의 모음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열흘간의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하는 시간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020561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02로 시작하는 이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 시간 되는 분들은 짬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화하신 인증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특히 이천과 여주, 춘천 등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와 전북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중북부와 전남 지역도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으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주말에는 장마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겠지만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2악장 라르고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였습니다. 케빈 존 에두세이가 지휘한 추레케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3046 쓰는 물입니다. 어젯밤 부산 콘서트홀 1주년 기념 공연에서 들었던 신세계 교향곡 달뜬 마음으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다시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어제의 감동이 다시 밀려옵니다. 잉글리시 호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부산에서도 이 곡이 나왔었군요. 304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부산 콘서트홀이 1주년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이 콘서트홀 개관한다고 한 지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출발 FM과 함께 청취자들이 기대한다고 막 설렜던 사연 보내주셨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좋겠군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 좋은 음악으로 우리 부산에 사는 출발의 팬과 함께 청취자들 이렇게 마음을 좀 촉촉히 잘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는 우리 부산 근방에 사는 출발의 팬과 함께의 청취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하 씨, 프랑스 여행 중이에요. 딸과 함께 해외에서 챙겨 듣는 사람들 따라서 저도 이렇게 보내봅니다. 여기서 들으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임정하 씨였습니다. 아유, 프랑스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 난리도 아니던데요. 임정하 씨는 조금 쾌적한 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따님과 함께니까 어디에 가든 쾌적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십시오. 그 멀리에서까지 가셔서 출발의 팬과 함께 안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오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씨, 미국 텍사스에서 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창가에 비가 내려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거기는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요. 송현주 씨, 그 멀리에서까지 출발의 팬과 함께 생각해 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텍사스의 비와 여기에 내리는 비가 그렇게 다를 리는 없겠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송현주 씨였습니다. 엘가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텍사스와 프랑스로 이 곡을 같이 떠나보냅니다.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도데일과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868 쓰는 분입니다. 지난 1일 시험관 배아 이식 뒤에 난임 휴가 중입니다. 태교가 되길 바라면서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착붙하기를 바랍니다. 1868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착 붙여서 186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우리 1868 쓰는 분의 그 착붙 같이 기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701 쓰는 분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아버지 기일 그날도 눈물과 황톤물이 가득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자매들이 모여서 멀리 가신 아버지의 쓸쓸함을 나누려 합니다. 8701 쓰는 분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우유식빵 교환권 8701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마 떼어서 예 두루두루 신경 쓸 일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날도 아버님과 함께 좋았던 일들 형제들과 나누면 좀 덜 쓸쓸하시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스피기의 고풍스런 춤곡과 아리아 3번 준비했습니다. 모음곡은 프랑스 말로 하면 스위트입니다. 갖춰 입는 양복 한 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수트. 여러 개의 방에 딸린 객실을 가리키는 호텔의 스위트룸. 그 말들과 어원이 같습니다. 따르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는데 클래식에서의 모음곡 스위트는 연속되는 한 세트의 음악을 뜻합니다. 뒤따라 오는다는 뜻이겠죠. 음악들이 이 한자어 조곡이라고 불리다가도 불렸었는데 요즘에는 모음곡으로 예, 이렇게 통일돼서 부르는 추세입니다. 모음곡의 구체적인 모양새는 음악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여러 개의 악장을 엮은 기악곡이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교회 선법, 르네상스 시대의 류트 노래, 바로 그 춤곡처럼 옛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17세기 작자 미상의 류트나 기타 반주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두 세 곡의 모음곡, 고풍스런 춤곡과 아리아를 만들었습니다. 레스피기는 여기에 옛 선율을 가져오거나 손가락으로 현악기의 줄을 뜯어서 연주하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류트 반주를 따라하기도 하고 바르코 시대의 시골 춤이나 시칠리아나 춤곡, 변주곡인 파사칼리아를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르코 시대의 그 옛 음악을 추억하며 듣겠습니다. 레스피기의 고풍스런 춤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중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나 세 번째 시칠리아나 이렇게 두 곡 듣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엔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고풍스런 춤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중에서 1번 이탈리아나, 3번 시칠리아나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엔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최민환 씨입니다. 정확히 30년 전 오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1996년 7월 8일이었군요. 그때는 7월 8일이 아마 월요일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직장생활 가능하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남은 기간도 회사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최민환 씨였습니다. 진짜로요. 직장생활, 건강하게 직장생활 가능한 이유가 가족들 그리고 회사에 있는 동료들 때문이라는 말 실감이 됩니다. 회사에 나오면 집안일을 잊을 수 있게 해준 가족들 그리고 집에 가면 회사 일을 잊을 수 있게 해준 회사의 동료들 그런 가족과 동료들이 있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최민환 씨 30년간 직장생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최민환 씨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입니다. 흔히 엘비라 마디간 이 영화 제목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곡 들으면서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연주자의 이름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게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저희가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엘 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퀘엘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트 깨자한다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짤스부르크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0824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들어도 참 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시인 문태준이 썼습니다. 꽃이 화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작품 번호 71번 중에서 꽃의 왈츠였습니다. 사이먼 라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698 쓰는 분, 아르헨티나와 이라크 경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 극적인 승리, 네, 경기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69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한 15분 사이에

이렇게 몰아치면서 이겼습니다. 8강이 다 결정이 됐네요. 8강인데 8나라 중에서 6나라가 유럽이고 한 곳이 아프리카 모로코, 또 한 곳이 아르헨티나 남미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윤곽이, 우승팀에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4815 쓰는 분입니다. 늘 옆에 있겠다던 사람이 냉정히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피가 쏟아지네요. 저 대신 울어주는 것 같습니다. 꽃이 화나니 서러운 일은 잊을게요. 부디 서러운 일만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참 따뜻했던, 정겨웠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시간은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어려운 순간에 떠올릴 수도 있고. 인류의 오랜 질문, 사랑은 또 오는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만 번도 오니까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4815 쓰는 분께 위로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이럴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헤어졌어도 드시긴 하셔야죠.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 한 장 뜯으시면서 그분과의 좋았던 기억 잊지 마세요. 예. 서러운 일은 잊으시고. 2889 쓰는 분입니다.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전화로 왔군요. 사무실 전화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 2889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인증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 시간 내주신, 아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저희한테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는 02, 아마도 2056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화가 반드시 상담원이 그 통화를 합니다. 상담원이 아닌 ARS 전화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아닙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시간,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시간입니다. 이 출발 FM과 함께가 준비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인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 같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드린 건 아니고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면서 한 번쯤 들어봤지만 어쩐지 살짝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클래식 상식들을 샌드위치 한입 배워물듯 한 입씩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흘려 말했나요? 100분입니다. 10분이 아니고 매일 100분. 저희가 열흘간 이 퀴즈 진행하니까 열흘간 총 1000분, 어제까지 200분에게 교환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관련 문제입니다. 종합 무대 예술이라고 불리는 오페라에서 이것은 극의 흐름보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독백 형태로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공기 또는 선율이라는 뜻의 이것. 대개 화려한 선율과 고난도의 가창력을 필요로 하면서 극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순간을 장식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독창곡을 뜻합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에서 아무도 잠들지 말라,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이죠. 오페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복이 있습니다. 1번 팬토마임, 2번 슬랩스틱, 3번 아리아.

4번 메소드 연기, 1번 팬토마임, 2번 슬랩스틱, 3번 아리아, 4번 메소드 연기.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 이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팬토마임, 슬립스틱, 아리아, 메소드 연기 1, 2, 3, 4 중에서 정답을 잘 헤아리아, 헤아리시어서 보내주세요. 두 곡을 듣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내 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성과 주비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이어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시작교 피안가, 헨델 작품으로 7번입니다. 리날도는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투의 음성과 막심 에멜리아니차프의 합시코드와 그가 지휘하는 일 뽀모드로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아리아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헨델 작품으로 7번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시아키오 피앙가. 매주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투 음성이었고요. 막심 에메릴리아니체프의 합시 코드와 그가 지휘한 일보모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메슨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음성 주비 메타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3번 아리아 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100분의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첨된 분께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드리니까 문자메시지에 교환권이 와 있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지 않았지만 참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700명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토벤의 실내악 다채로운 장면들 베토벤이 빈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95년 그는 피아노 3중주 1, 2, 3번을 작품 번호 1로 발표했습니다.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 3중주가 피아노가 중심이 되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거들 뿐이었다면 베토벤은 세 악기를 동등한 주인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작품이 단숨에 성공하면서 베토벤은 빈에서 작곡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훗날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 7번 대공 같은 걸작이 탄생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독주 소나타에 있어서도 베토벤의 혁신은 빛났습니다. 그는 10곡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5곡의 첼로 소나타를 남겼는데 두 악기가 대등하게 음악을 이끌도록 구성했습니다. 봄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두 연주자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그리고 첼로 소나타 3번 등은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피아노가 없는 현악 4중주는 시작이 다소 신중했습니다. 그는 30살이 되던 1800년에 첫 현악 4중주 악보를 출판한 이후 평생 16곡의 현악 4중주를 완성했습니다. 초기작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전통을 따랐으나 중기의 현악 4중주 7번 라슈모프스키부터는 과감한 불협화음과 다채로운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말년에 쓴 후기 현악 4중주들은 전통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난해하고 심오한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1801년 베토벤의 후원자인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살롱에선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현악 4중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빈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그나시 슈판치가 이끄는 4중주단이 이 연주를 맡아서 베토벤의 작품을 청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귀족들의 사교나 교양을 위한 취미 음악에 머물던 실내악은 베토벤 손을 거치면서 전문 연주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예술 음악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됐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7번 작품으로 9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마이클 바렌보임과 키안 솔타니의 마이클 바렌보임의 바이올린과 키안 솔타니의 첼로 아버지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7번 작품으로 9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피아노 3중주 7번이 대공입니다. 마이클 바렌보임과 마이클 바렌보임의 바이올린과 키안 술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게 큐시트상의 VN과 VC, 이 바이올린과 첼로라고 적었는데 N과 C가 잘 구별이 안 돼서. 마이클 바렌보임은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드님이기도 합니다. 권미류 씨가 스위스가 이겼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강에서 이겨서 스위스가 8강으로 갔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콜롬비아를 이겼네요. 이번 월드컵 보면서 최고의 경기 지금까지는 어떤, 뭐 아직도 몇 경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경기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 진짜 미스테리한 경기가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의 본능,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이런 경기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707 하나 쓰는 분,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넘어서도 이 저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는군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707 하나 쓰는 분,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5898 쓰는 분입니다. 커피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블랑의 사랑의 길 신청합니다. 청취자들께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신청하는 곡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랑의 사랑의 길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감상적 왈츠 작품은 51의 6까지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에드가 모르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티크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왈스 상티망돌, 감상적인 왈츠. 작품은 51의 6이었고요. 앞서 선 블랑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보디크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최고의 경기, 최고의 경기는 아니고요. 미스테리한 경기, 가장 인상적인 경기, 아르헨티나 경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보베르데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이집트와의 경기, 그 경기는 아니고요.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조별리그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인간의 사람의 어쩔 수 없음, 아 불가항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란 사람이란 존재의 그 약간의 위태로움, 예, 불가항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본능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제가 그 글 쓰는 재주가 있다면 시를 한번 써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978 쓰는 분입니다. 교회 권사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올 초에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잘 듣다가 도중에 뜸해져서 듣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상식 한입 퀴즈 샌드위치 미끼로 권사님이 다시 들으라고 하셔서 매일매일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권하시는, 아 그래서 권사님인가요? 좋은 것만 권하시는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으세요.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과 두 분이서 나란히 앉아서 우유식빵 한쪽씩 뜯으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2978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스틴 허위츠의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 듣겠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스틴 허위츠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447 쓰는 분입니다. 딸 회계사 2차 시험 끝나고 도쿄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3박 4일.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한 딸에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고 싶어요. 매일 강제로 클래식 청취자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별로 좀... 이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수도 있어서 저희 출발 FM과 함께나 KBS 클래식 FM이 따님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서 평안감사도 뭐 제 싫으면 그만이니까 너무너무 강제로 주입하진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행복하시겠습니다. 0150 쓰는 분입니다. 택시 매일 운전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마침 고객님께서 물어보네요. 너무 좋다고. 고맙습니다. 오늘 빗길이신가요?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아유, 장마 때라서 더 많이 신경 쓰이시겠습니다. 오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요. 오늘 끝곡을 또 한번 소개해드릴 뻔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7월 8일 수요일 출발 FM과 함께 지금까지 기술의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휴대전화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 이런 말로 시작하는 창들이 어김없이 뜹니다. 인증하라는 것도 많고 동의하라는 것도 많고 뭐 그리 복잡한지 제대로 시작도 전에 지칩니다. 요즘에 개인정보는 나만의 정보가 아니라 모두의 정보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한 것들이 여기저기 다 노출된 것 같은 세상이 됐다는 게 참 씁쓸해지는 요즘이죠. 꼭 지켜야 할 정보들은 잘 관리하고 지켜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이 정보 보호의 날이라네요. 7월 8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